그렇습니다.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임. 바로 감동이라는 단어죠. 우리는 감동을 받으면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요. 마음이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감동을 주는 것이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또 행동일 수도 있겠죠. 이처럼 사람들은 감동을 받으면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을 누리고 또 받은 감동을 누군가와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에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동이 넘치고요. 받은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랑이 들어간 서머 스페셜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아침도 시작합니다. 주수와의 찬양입니다. 주를 감동케.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네, 극동방송 사랑의 뜨란 서머 스페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들어오셔서 반갑게 또 출책도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출책은 감동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출책 받아보도록 할게요. 감동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에 9030번이에요. 2667번님 출책합니다 라고 들어오셨고요. 유관의 82번님도 안녕하세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인천은 장맛비입니다 라고요. 맞아요. 서울을 비롯한 그 또 이제 윗지방 굉장히 또 비가 많이 왔다고 들었고 호남 지역 충청도도 네, 좀 장마로 인해 좀 피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인천은 장맛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0688번님 할렐루야 의정부입니다 라고 들어오셨어요. 0346번님도 감동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고요. 2667번님은 지금 홍천에 계시죠. 네, 어제 저녁에 권역별 찬양대회에서 불렀던 찬양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동으로 들었는데요. 다시 듣고 싶어서 이 곡 신청합니다. 라고요. 이제 장로대회가 잘 마치고 포항으로 내려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 중입니다 하셨는데 네,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수련회 기간에서도 이렇게 저희 뜰 안에 매번 들어오셔서 출책까지 남겨주시고요. 네, 바쁘셨겠어요, 그죠? 방송 들으라 또 수련회 참석하시랴. 네, 감사합니다. 신청곡 잠시 후에 함께 나눌게요. 먼저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온누리 워십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40장이고요. 유가나 81번님의 신청곡 함께 하시죠.

아멘. 십자가 중창단의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곡이었습니다. 1667번님의 신청곡 함께 나눴습니다. 감동이라는 두 글자로요. 출첵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감동 요두 글자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동으로 이행시를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육안의 82번님, 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 동행하시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멋진 하나님 아버지. 출첵합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요, 육안의 82번님. 네. 6182번님께는요, 저희가 선물도 하나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 이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머 스페셜 기간에도 여러분들께 감동의 선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감동 한번 보내보세요. 감동과 관련된 어떤 것들이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지, 네,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네.

0: 이야기 극동 방송 썸머 스페셜.
1: 네, 극동 방송 사랑의 뜰한 썸머 스페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0688번님께서요, 네, 감동으로, 큰 감동입니다. 아, 지금 저의 막내 동생의 남편이, 그죠. 제부가 아마 캐나다계 미국인인데요. 별명이 큰 감동입니다. 진짜요? 네. 보내주셨나요? 또 감동하면은 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시지 않을까 싶고요. 또 어떤, 장면이라든가, 뭐 추억도 좋고요. 감동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네,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오늘은 감동 이 두 글자로 출첵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또 퀴즈가 있어요. 돌발 서머 퀴즈 함께 하시죠. 돌발 서머 퀴즈. 돌발 서머 퀴즈 시간입니다. 이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준비한 찬양은 찬미 워십의 네모를 시작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네모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들어갈 두 글자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다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꼭 이거를 합니다. 그죠? 제가 힌트 많이 드렸어요. 네모를 시작합니다. 초성 힌트는 기억과 디귿이에요. 기억과 디귿으로 시작되는 두 글자 네모를 시작합니다.

찬미워십의 곡이고요. 이 두 글자를 여러분들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입니다. 그리고 앞에 들으신 곡은요, 누가 별을 놓았지? 네, 조찬미 씨의 찬양으로 들려드렸어요. 0346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 맞습니다. 예, 오늘 주관식 문제임에도 불구하고요, 정답들 잘 맞춰주고 계세요. 우리가 식사 전에 이거를 하고, 또 새벽 이것도 하고요, 우리가 날마다 이거를 합니다. 이거는 호흡과도 같죠. 맞습니다. 두 글자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미워십의 네모를 시작합니다. 찬양 함께하죠.

0: 아멘. 그렇게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1: 아멘. 찬미워십의 네모를 시작합니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초성인트는 기억과 그리고 디귿을 드렸고요. 우리가 식사 전에 항상 이거를 합니다 라고 힌트 드렸습니다. 와, 정답들 잘 맞춰주고 계세요. 두 글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정답 이겁니다 라고요 보내주고 계세요. 맞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세요. 네, 이거이죠. 매일 이거로 시작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오늘도 이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1595번님 이겁니다. 오늘 월차 내고요. 와, 야구 티켓 끊어놨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요. 일기 예보대로 3시쯤 네, 대전이죠. 네, 그치길 기도하고 있어요. 네, 아마 오후 경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큰맘 먹고 월차까지 내셨는데, 아, 어제부터 좀 비가 대전에 내리고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 좋은 또, 네,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95번님.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땡땡입니다. 오늘도 축복의 하루 되시길 땡땡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합니다. 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시작하시면서 퀴즈 정답과 함께 이거로 시작합니다. 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잠시 후에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문자 안 보내신 분 있으시죠? 네, 정답은 아는데 지금 살짝 놓쳤다 하시는 분들 아직 한 2분 30초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맞춰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입니다. 1838번님이세요. 방송으로 이행시를 보냈는데요. 방송을 통해 송축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강하게 만나고 느낍니다. 세밀하게 터치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항극동 사랑하고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영천의 애청자분 맞으시죠? 우리 1838번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오셔서 반갑게 또 안부도 전해주시고 인사해주시니까 저도 굉장히 반가워요. 오늘 감동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도 같이 받고 있으니까요. 감동 샵 90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4월과 5월 앨범에 있는 곡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가 들으신 후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바로 발표할게요.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로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들 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요, 네, 퀴즈 정답 맞춰주셨어요. 오늘 퀴즈 정답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정답이었어요. 많은 분들 기도입니다라고 잘 맞춰주셨어요. 5463번님께서요, 서머 스페셜은 이 곡이 빠질 수 없죠. 흰 구름 뭉게뭉게 피어나는. 맞나요? 네. 이 여름성경학교 교가는 제가 어제 들려드렸어요. 그쵸?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네. 다음에도 준비해보도록 하고요. 홍희성님의 자녀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곡도 제가 찾아봤는데, 오늘은 이 곡이 저희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이 곡이 저희가 준비가 안 돼서 다음에 홍일상님의 이 곡, 자녀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준비되는 대로 꼭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463번님 감사해요. 네. 자, 기도가 정답이었고요. 선물 받으실 분, 오늘은 세분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5448번님, 7711번님, 마지막으로 7985번님까지 세분 축하드립니다. 세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5448번님께서는 갑작스런 사별로 마음을 닫고 살았는데요. 이제는 좀 숨이 막히네요. 다시금 기도하며 주의 선하신 인도를 믿고 따라가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5448번님, 네. 많이 힘들고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하고 어려우실 것 같은데 하지만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 5448번님의 손을 또 잡고 계세요. 그 손을 잡고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 선하신 주님의 인도를 믿으며 또 따라가시길 바랄게요. 5448번님 위해서도 우리 뜰안 가족들 많이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1부 끝곡은요. 조금 밝은 곡으로 준비해 봤어요. 잔치 공동체 앨범에는 찬양, 그의 집에 영원히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 뜰안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우리 10시에 만나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모든 인생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야망보다는 이기적 야망에 붙들려 살 때가 많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세상 욕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정말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말처럼 인간은 인격이 아니라 단지 이기적 유전자 덩어리에 불과할까요? 그래서 선한 양심보다는 이기적 야망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모랄 앰비션이라는 책을 쓴 리트히러 브레흐만은 인간을 선한 야망의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기적 야망의 존재가 아니라 선한 야망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고백교회 김정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에스더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사울의 불순종이 남긴 부메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더 2장 5절에는 모르드개의 족보가 소개되는데,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에스더서의 저자는 왜 굳이 모르드개가 베냐민 지파이며 기스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기록했을까요? 독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의 이름이 빠져있지만 사실 모르드개를 소개하는 이 족보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울왕입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기스가 바로 사울왕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에스더서의 저자는 이 족보를 통해 모르드개가 다름 아닌 사울왕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에는 모르드개와 대립하게 될 하만이 소개되는데, 성경은 그를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을 보니 아각은 과거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즉 하만은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악독한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이 두 구절을 읽게 되면 이 두 사람의 출신 성분에 대한 짧은 소개만 읽고도 앞으로 이 둘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생길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 아말렉의 구속사적 전쟁의 서막이 오르는 장면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맞붙은 르비딤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가면 전투가 우세하게 되고, 모세의 두 손이 내려가면 전투가 열세하게 되어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해가 지도록 붙들어 결국 승리했던 바로 그 전투입니다. 르비딤 전투가 끝난 후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아마

0: 아말렉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말렉을 향해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지치고 힘겨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국률이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뒤에서 기습하고 노략질한 아말렉의 악행에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게다가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은 따지고 보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는 형제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음에도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공격하였기에 아말렉의 죄를 더욱 엄중하게 물으시며 그들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월이 흘러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아말렉 왕 아각을 비롯하여 남녀노소와 모든 가축과 생명이 있는 것은 남김없이 멸절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행을 일삼으면서도 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살진 소와 양 등 좋은 전리품을 남겨두고는 책망하는 사무엘을 향해 이것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둔 것이라는 궁색한 핑계를 댔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 결정적 실수로 인해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불순종으로 멸절당하지 않은 아말렉은 이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과 모르드개 시대에 이르러서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오히려 유다인들이 아말렉 후손들에게 모조리 몰살당할 끔찍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즉 지금 모르드개와 유다인들이 당면한 이 위기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죄악이 부메랑이 되어 날아온 뼈아픈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얕은 생각에는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비상식적이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여겨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머리로는 다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요구에는 반드시 선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이유 있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불순종의 씨앗은 자라나 훗날 걷잡을 수 없는 더 큰 위기가 되어 나를 덮치게 된다는 사실을 에스더서가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그냥 두지 마십시오. 죄와 타협하지도 마십시오. 죄의 문제는 내가 통제하고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그 즉시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합니다. 만약 이 정도 쯤이야 하고 작은 죄의 불씨를 그냥 남겨둔다면 그 죄는 어느새 나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어 결국 나를 집어 삼키려 들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통해 배우시길 바랍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아름다운 고백교회 김정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42국에 4339번, 이사이에 4339번 아름다운 고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너무 좋아요. 순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해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그냥 가지 말고 한 잔도 마시면 5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하지 마시고 모두 다 성구다식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1: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

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000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10,000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0: 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온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1: 20여 년 한 영혼도 이뤄지는 영혼이 없길 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매주 학교와 공원,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복지관 등에서 복음 전하고 있던 게요. 어린이집에 매주 채플 중에 4살짜리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해 매주 예배를 잘 드렸는데요. 다른 종교이신 할머니에게 그 아이가 울면서 할머니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나랑 같이 교회 가요. 할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손주가 얼마나 찡하게 예쁜가요? 금보다 귀한 손주가 울며 말하니 다른 종교이신 그 할머니 손주 손잡고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어떨 땐 욕도 허벌나게 먹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도 또 복음 전하러 나간답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아따 나가면 있고 나가면 있단께요. 시방 호떡 나갑시다.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0: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오신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이었습니다.
2: 1분 찬송.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멘. 테너 노영환 씨의 찬양이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으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청곡 사연 계속 받고 있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의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5448번님 주소 잘 도착했습니다. 네, 선물 보내드리고요. 위로에 힘이 납니다 하셨어요. 아, 감사하네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행복한 가정 앨범에 있는 곡이고요. 가정의 복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저와 뜰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어떤 찬양 듣기 원하시는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주님, 오늘 예수 이름 안에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고 수치와 아픔이 가득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살려 하지만 정작 우리 개인과 가정, 공동체의 무너진 현실 속에 한없이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꺼지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 아픔과 현실,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 우아평 씨의 피아노 연주 곡이었습니다. 나의 찬미 들려드렸어요. 2부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또 사연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육안의 81번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곡도 예전에 많이, 제가 어릴 적에 많이 불렀던 건지 아니면 들었던 곡인지, 네, 좀한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곡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나눌게요. 앞에서는 연주곡으로 들으셨다면 이제는 또 찬양으로 함께 들어볼까요? 창문에 박진희 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나의 찬미라는 찬양 먼저 함께 나눌게요.

아멘. 울산극동방송 전속 여성합창단의 찬양 메들리 보내드렸습니다. 다들 아는 곡들이죠? 우리 7080 가스펠이네요라고요. 육아나 82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사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곡을 신청하셨는데 검색하다 보니까 좋은 곡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네, 메들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1072번님께서

저도 덥고 습하고 마음도 힘든 그런 하루이네요. 이동하는 중에 찬양을 들으며 위로받고 힘내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같이 메들리로 찬양 따라 부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힘이 좀 나셨겠죠? 네. 날씨는 좀 덥고 습하지만 오늘 하루 네, 우리 영적인 날씨만큼은 또 맑고 상쾌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이 시간에 오스왈드 샌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 함께 나눕니다. 낭독에는 김민정 자매입니다. 함께 하시죠. 7월 9일 위대한 성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나 자연적인 것들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을 때 여전히 당신 자신을 의지합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성찰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당신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주의 놀라운 생명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 24장 21절. 이것은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중한 헌신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부르실 리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당신을 부르신 것입니다. 당신이 약할수록 그리고 힘들수록 주님은 더 부르십니다. 뭔가를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내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만일 내가 정말로 믿을 수만 있다면. 문제는 내가 정말로 믿으려고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강조하신 것은 아주 마땅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58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달라져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허락합니까?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 함께 나눴습니다. 3577번님, 날도 더운디요라고 하셨어요. 이동하는 중에 찬양 들으며 위로받고 힘 내보겠습니다. 아, 제가 문자가 1072번님하고 섞였네요. 시원하게 내 지르는 십자가 앞에서 이곡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장윤영 씨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네, 시원한 발성이죠. 아, 그리고 1595번님은 앞에서 나의 삶이라는 곡을 들으셨는데,

이곡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의 찬양이라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곡이에요. 라고 하시면서 네,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위대한 성찰입니다라고 365일 말씀 묵상 또 함께 나눠주신 우리 김병길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곡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네, 사랑의 뜰한 서머 스페셜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안강 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의 평강통곡 성으로 애청하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줄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인 전도는 하면 좋은 것이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전도는 하면 좋은 일이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즉 전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도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건하여라는 말은 억지로라도 권하라는 뜻입니다. 즉 전도하되 한 번 두 번 가볍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권하여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또 그만큼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 것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명령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법으로는 국민 중 남자라면 누구나 입대하라는 영장이 발부됐을 때 반드시 군대에 가야 합니다.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도 교회 안에 들어온 청도라면 누구나 예의 없이 따라야만 하는 절대 의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전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고백은 누구보다 복음을 많이 전한 사도 바울도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부득불 전하였으니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화가 임하겠습니까? 에스겔서 33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을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체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체함받아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0: 나 너는 종량이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 경고하지 않으므로 성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게 된다면 하나님 그 죄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운 에스겔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백성에게 전구하지 않음으로 인해 악인이 자기 죄악 중에 죽으면 그 피값을 에스겔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 자유대한민국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라는 것을 알고 그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는 파수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애청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외치지 않는다면, 복음의 나팔을 불어 경고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듣지 못해 지옥에 가게 되는 영혼들의 피값을 하나님이 애청자 여러분과 저와 저에게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도, 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비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고 싶든지 하고 싶지 않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득불 감당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오실 때에 주께서 원하신 그때에 옳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어버리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안강 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강 순복음교회 762국에 309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로 수년을 섬겨온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입니다.
1: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또 듣고 나누다 보니까 아 우리가 참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또 연결되어 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아픔이 있구나 이러면서 더더욱더 이 한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하고 참 귀하죠. 뭐 각종 모든 방송들이 지금 전부 다 기업에 후원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떤 뭐 세상적인 광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순수 복음을 지향하는 이런 방송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은혜로운 사연을 듣고 또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기 있게 생명을 얻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저는 방송이라 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5세면 가장 왕성한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또 25년을 힘있게 뛰어가고 도약하는 우리 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0: 지난 25년 동안 포항극동방송은 사명을 품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한 줄의 기도로 주님의 빛을 전했습니다. 청년의 시절을 지나며 더 넓은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포항극동방송. 가장 힘있게 달려갈 이때에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으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포항극동방송의 새로운 25년을 함께 열어가실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는 그 뜨거운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를 보태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기도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중보기도회에서 주님 앞에 함께 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거나 샵 9030으로 중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방송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힘든 일에도 충성한 자를 귀히 여기시고 구하는 자에게 무한하신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소망의 기도 목요일 진성의 성호 인사드립니다. 거창한 결심은 2월에 죽고 아주 작은 습관은 10년째 살아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제임스 클리어는 오토믹 헤비츠라는 책에서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실천 팁들 5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2분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 처음 2분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아주 작게 쪼개서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하겠다라는 결심했을 때 거창한 결심보다는 운동복을 입는 것을 먼저 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독서를 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책을 한 번에 한 권에 읽겠다 이게 아니라 책 한 페이지만 읽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습관 쌓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복리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기존의 습관 뒤에 새로운 습관을 덧붙이는 그런 방법이죠. 예를 들면 커피를 마신 후에 나는 성경 한쪽을 읽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체성 기반 습관을 쌓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 운동을 해야지, 올해는 운동을 꼭 할 거야, 하겠다 이런 기반이 아니라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나는 러너야, 이렇게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매일 2분의 말씀을 읽고 또 2분 기도하고 한 사람을 위해

잠시 중보기도 하는 작은 습관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쌓여서 우리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충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큰 사역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계속된 작은 헌신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거창한 이런 결심보다는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위해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개인과 가족, 지인들, 교회와 민족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제목을 보내실 분들은 전화는 256-3000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고요. 울릉도에서도 샵 9030으로 문자 주시면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21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아멘, 아멘. 네, 오늘 생방송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기도 요청을 위해서 태하 침례교회 최경훈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 울릉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아, 요즘 울릉도 날씨는 어떤가요?
1: 조금 9시쯤까지 강풍주의보가 있어가지고 바람이 아주 거세게 태풍급으로 불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부터 조용해져서 아주 날씨도 정상적으로 지금 새롭게 된것 같습니다.
0: 네. 아유, 울릉도 날씨도 이렇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먼저 오프닝 기도로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요. 이제 여름 사역이 막 시작되는 시즌입니다. 제 우리나라 교회들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교회 학교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망의 기도에 또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교회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교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철 사역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생명으로부터 또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부, 청년부, 모든 또 장년의 일까지 이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귀한 우리 어린, 우리 유서 학생들,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큰 미래가 되게 하시고, 일꾼 되게 하시고, 기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기도 올릴 제목은요, 9215번님이 보내주신 기도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39세 아들이 올해 직장에서 꼭 정직원으로 전환되도록, 그리고 며느리도 7급으로 꼭 승진하도록, 또 부부가 더 믿음으로 굳세어져서 날마다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하며 건강한 새 생명도 잉태하는 복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1: 네, 참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가 다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들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9215번님,

0: 39세 아들을 위해서 직장에서 정직원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 이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며느리도 즐거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영적 생활을 위하여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 건강한 또 새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었듯이 이 귀한 가정에도 새 생명이 탄생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예, 이어서 7087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인데요. 이렇게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가 제 삶 속에 가득 넘쳐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친정엄마가 대학병원에 이모와 모시고 왔는데요. 제가 이모한테 혈기 내지 않게 해주시고, 엄마가 가장 불편한 증상이 입이 써서 식사를 잘 못하시는 것입니다. 엄마가 식사 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배에 복수가 차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원인을 잘 찾고 입원하지 않고 외래로 진료 잘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엄마의 불편한 증상들이 다 회복되고, 엄마가 아들이 자살해서 죽은 이후로 불교에 더 의지해서 살아가는데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엄마와 폐암 말기 아빠 가운데 부모님들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0: 참 마음 아픈 사연입니다. 또 주님께서도 이런 가정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줄로 믿고
1: 아멘.
0: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낳고 처하고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주님의 그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귀한 우리 9507번님도 7087번님도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오신 그 목적대로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이 가정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친정엄마가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뿐 아니라 건강까지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고 은혜 가운데 정상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우리 7087번님의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예, 이어서 9507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랑이 요즘 허리가 아프다고 해요. 정육 코너에서 일하는데 신랑도 허리 통증 완화되고 적절한 방법 나음 받길 기도해 주세요.
0: 네, 아무래도 우리 육체가 기계와 같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또 고장이 나는데요.
1: 그렇죠. 좀.
0: 예, 더 관리도 잘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9507번님, 남편의 허리 아픔 때문에 또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건강도 회복하며 허리가 또잘 치유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더욱더 잘 쓰이

0: 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남편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복된 부부, 믿음의 복된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축복 기도도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어서 새싹분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예, 1815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포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또 중보기도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기도하겠습니다. 1815번님, 포항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가 되도록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너무나 많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거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이심을 알고 우리가 그런 교회들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쓰고 포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또 세계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3459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안강입니다. 사시는 곳을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강입니다. 네. 제가 섬기는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네. 주셨습니다. 포항에 보면 안강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0: 네, 네. 안강 알고 있어요.
1: 아십니까? 네. 아유, 그러시군요. 네.
0: 제가 포항에 25년 있다고 왔기 때문에 그 주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3459번님,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마음, 주님의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주님 귀한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3459번님의 소원대로 믿음대로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잘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또 안강에 계신 분들을 위한 또 축복기도와 함께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네.
1: 이어서 또 새싹분이 또 보내주신 기도인데요. 2667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노령화와 더불어 신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저희 교회도 피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부흥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기도에서도 저희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국교회, 한국교회라는 교회는 없는데요. 우리나라 네. 교회를 네, 말씀드리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0: 네. 네. 저도 시골교회 오래 있어 봤기 때문에 네. 노령화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고 신방하면 하나님께서도 이사를 시켜서라도 부흥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1: 아멘.
0: 그럼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이 문제의 부흥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2667번님 교회를 위하여 참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령화로 인하여 신자 수는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0: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주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영혼들 붙여주시고 젊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살아 역사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힘을 합쳐야 기도할 때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러한 기도를 반복한다면 반드시 부흥과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에 만대 이르기까지, 우리 후손 만대 이르기까지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네,
1: 이제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0091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식물인 인간이었다가 회복이 되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과의 갈등으로 고소가 진행되고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 속에 있지만은 또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일 잘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하시고 또 닫힌 문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합평을 이루고 은혜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귀한 전화로 또 기도의 요청을 한 귀한 분의 이 기도를 잘 들어 응답해 주셔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원만하게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또 간절하게 이렇게 해주신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8755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늘 소망의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귀한 통로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올립니다. 요새 몸이 수시로 아프고 피곤합니다. 이유는 분명히 알 수는 없으나 계속 배도 불편하고 그래서인지 만성적인 피로감이 듭니다. 축 처져 있습니다. 다시 주님으로 회복하고 주님으로 다시 뜨겁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제 몸이 회복되고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으로 힘 얻을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울릉도에서 사역하시는 최경우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언제 한번 울릉도 놀러가면 목사님 꼭 찾아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0: 할렐루야.
1: 주셨네요.
0: 네, 제가 아시는 분 같은데.
1: 네.
0: 번호가. 예. 그렇군요.
1: 네.
0: 우리 모든 그 병의 원인이
1: 네.
0: 약 한 90% 정도는 시민성이거든요. 시민성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참 목회자인 저도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8755번님 마음을

0: 기도와 말씀으로 잘 지키시고 순간순간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또 회복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더욱 성령 충만한 귀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8755번님, 하나님 앞에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또 여기저기 마음이 피로하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상태가 처져 있습니다. 주님께 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도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고 이 8755번님의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모든 영육 간에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축복과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찬양 후에 2부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504장 찬송가입니다.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90.3MHz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의 제목을 보내실 분들은요, 전화는 256-3000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울릉도에서도 같은 번호인 샵 9030으로 문자 주시면 찬양 후에 최경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 지금 찬양 드렸고요.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8일 5일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이분

0: 세 사분이 보내주셨네요. 8151번님 감사해요. 아,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격하며 살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미 응답하신 그 기도 제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는
1: 네,
0: 써주시지는 않으셨는데, 또 감사하는 또 기도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1: 네, 참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사시고 또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고 기도 응답의 체험이 많은 것참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다면 그 신앙이 너무 건조하고 무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체험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만이 체험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8151번님, 하나님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 시간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호흡처럼 기도의 시간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욱 체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서 완전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기도로 체험하게 하시고, 늘그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의 그 사랑 온전히 전하는 귀한 믿음의 종이 될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와 능력과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는 더욱 복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또 감사드립니다.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을 다음 기도로도 이어가도록 할게요. 2855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양덕에서 원룸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년 넘게 공실로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입자도 들어오고 재정도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여기 포항에 25년간 사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1: 네,
0: 예,
1: 그렇습니다.
0: 양덕이라는 곳도 잘 아시겠네요.
1: 잘
0: 그죠?
1: 알죠, 네.
0: 그래서 양덕에서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계획대로, 소원대로 모든 이참그 임대 사업에 빈 공간이 없이, 공실이 없이 다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좀 더욱 경제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855번님, 원룸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아직도 공실로 있는 공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귀한 사업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또 2855번님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장으로 모시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현실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이 원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세입자도 들어오고 재정도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물질의 주인이시요, 사업의 주인이시요, 인생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0: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제적으로도 채워주시고 책임져주시는 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9326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샬롬. 디아코니아 선교회 장병섭 장로님과 김대근 안수집사님, 지금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선교지 탐방 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요. 모든 일정을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령님 은혜 가운데 귀국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예.
0: 네. 또 선교지에 나가서 이 네. 더운 날씨에 너무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1: 네.
0: 또 그 선교사님에 나가 선교하시는 또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신 9326번님의 이 아름다운 마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9326번님,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이 지금 그 무더운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선교지를 탐방 중입니다. 하나님 그 두 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1: 아멘.
0: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보르네오섬 많은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이 전달되고 주님의 살아계신 그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곳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9326번님이 이렇게 열방선교를 위해서 또 이렇게 중보기도의 제목 부탁하신 거 반드시 귀한 열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이어서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입니다. 익명으로 부탁하셨는데요. 아내가 갑작스럽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요.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0: 아내분이
1: 네. 돌발성이면 임시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0: 네, 예. 맞습니다. 예.
1: 예.
0: 예. 우리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알려 주십시오. 제가 전달이 안 된.
1: 네,
0: 돌발성
1: 난청입니다. 그러니까 난청.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되는 네. 그런 돌발성 난청을 진단 받았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그 울릉도에 있는 스튜디오에는 이렇게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이 잘 전달이 잘 안 돼서요. 제가 네. 읽어드리는 걸로만 이렇게 기도해 네, 주시는데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익명으로 아내의 돌발성 난청을 치료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그 귀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귀가 정상적으로 잘 들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가 될 것 같은데요. 6, 9

0: 5597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제주 극동방송국의 전파 선교사 모집 방송이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주셨어요. 근데 의미는 아마 전파 선교사 모집 방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0: 네,
1: 있습니다.
0: 오늘 진행되나 봅니다. 네,
1: 그런
0: 그래서
1: 거예요.
0: 그 부분을 함께 기도해 주시도록. 이렇게 방송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것, 제목 올려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네.
1: 알겠습니다.
0: 네.
1: 기도하겠습니다. 6997번님, 제주 극동방송국 전파 선교사 모집 방송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전파 선교사가 모집되도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6997번님의 그 마음의 소원대로 제주 극동방송에 많은 전파 선교사가 모집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주 극동방송이 더욱더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제주 극동방송을 통하여 순수 복음 방송이 전파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새 생명 얻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전파 선교사님 많은 분들이 모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려요. 목사님
1: 예,
0: 감사합니다.
1: 성원 수고하셨습니다.
0: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울릉도의 태하 침례교회 최경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작은 순종과 실천들을 통해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김보석 PD, 기도의 태하 침례교회 최경훈 목사님께서 진행은 포항영남교회 진성의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입니다.
3: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제5회 영천 시민과 함께하는 여름음악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5시에 평천교회에서 열립니다. 부르의 명곡, 미스터트롯 등 다양한 방송에서 세션팀으로 무대를 채운 멀티악기 연주자 조윤정 씨와 가수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풍성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번 여름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335-7170 평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회 공동체 IM 선교회 영덕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전화 010-7174-469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행구교회 황명진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깊어진 분열과 갈라진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움 대신 이해를, 정죄 대신 화해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때에 교회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편이 아니라 복음의 편에 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이들 품고 갈등의 자리에서 중보하며 화해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겸손을, 국민들에게는 인내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7월 9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지구촌을 뒤덮은 폭염 속에 한국 교회들이 메말라가는 창조 세계를 돌보고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해 친환경 녹색 선교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서울 종교교회는 교인 중심의 나눔 장터를 열어 모은 수익금 1,500여만 원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 전달하고 몽골 사막 지역에 나무 494그루를 심는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광주 고백교회 역시 교회 내 모든 인쇄물품을 친환경 사탕수수 종이로 바꾸고 매년 설립기념 헌금을 모아 농촌교회 세 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줬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도 성도들이 모은 기후정의 헌금을 활용해 충남 아산 백석포교회를 비롯한 농촌 미자립교회 다섯 곳에 햇빛발전소 건립을 지원하며 창조질서 회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메마른 땅과 이웃들을 위해 섬김과 실천으로 푸른 숲을 일구어가는 역사가 계속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금권선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선거특례제도를 통해 제49회기 목사 부총회장 후보들을 만장일치로 추천했습니다.

0: 예장백서 후보 추천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제1부총회장 후보의 임석순 목사를, 제2부총회장 후보의 이정기 목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후보들은 19명의 위원과 108명의 평가단이 참여한 종합검증 평가를 거쳐 선정됐으며 모두 지난 2015년 교단 통합 과정에서 합류해 교단의 신학과 영성 회복에 앞장서온 인물들입니다. 또한 총회 대표단은 오는 2028년 교단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이승수 부총회장을 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해 본격적인 기념 사업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중소형 교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동네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떡볶이 장터를 열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픔을 딛고 다음 세대 돌봄의 장을 열어가는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청계 열린교회는 매주 한 차례 하교 후나 학원 쉬는 시간에 찾아오는 동네 아이들 150여 명에게 성도들이 직접 만든 떡볶이를 나누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재개발 이후 이 위치에 입당한 교회는 오랜 소송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다음 세대가 전멸하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후 분식집이 사라진 환경에 착안해 성도 15명 이상이 매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간식 전도 사역을 가동했습니다. 떡볶이로 시작된 만남은 영어 캠프와 결실로 이어졌으며 이달부터는 더위를 피해 시원한 아이스크림 나눔을 이어간 뒤 오는 9월부터 떡볶이 사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두상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스스로 사역을 기획하고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전주 예수병원이 전북 지역 장애인과 재활 환자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병원은 지난 7일 병원 건립 부지에서 기공식을 열고 소아 납병동과 전문 외래진료실 등을 갖춘 150병상 규모의 통합재활병원을 오는 2027년 말 완공 목표로 착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영유아와 장애아동부터 성인 환자까지 생애 주기 전반에 전문 재활 치료를 한 곳에서 이어주는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최신 로봇 치료 장비 도입과 장기 치료 아동들을 위한 병원 내 특수학급 설치 등 맞춤형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신충식 예수병원장은 의료 취약계층과 장애아동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고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33도로 경북 지역 대체로 구름 많고 더운 날씨 이어지겠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평양 28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2: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여기 두팔 가득 선물을 안고 방송사를 찾은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3: 제 막내가 원래 특수 교사 임용 준비가 있었어요. 3년 만이니까 좀 저도 간절했고 본인도 간절해가지고 극동방송에 기도 제목 올렸어요. 아,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정말.
2: 오랜 시간 딸의 취업과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왔던 이경애 권사님.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 중보 기도의 힘을 체험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3: 이거는 하나님 원이 아니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팠을 때도 사실은 이 소망의 기도에 중보 기도를 올렸었는데 뇌출혈로 의식이 거의 없었을 때 그날 밤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진짜 할수 없을 때는 기도의 힘이 정말 가장 강력하고 크니까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다.
2: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품고 중보합니다. 이 기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00

3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작정해 주시는 헌금이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전파 선교사로 동역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세요. 극동방송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제임스 그린의 내가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 책 가운데 한 구절을 소개할게요. 내가 평생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세상 누구도 내일을 기약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간이란 한 번 가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선물과도 같다.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에게 인생의 선물은 없다. 이런 구절인데요. 가슴 아픈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해외여행을 미루는 부부 이야기가 있었어요. 몇 년의 세월을 바쁘다고 그렇게 보내다 큰 결심을 해서 드디어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데 출발 3주 전에 아내가 쓰러지고 말기 암 판정을 받습니다. 결국 아내는 천국으로 갔고 남편은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을 막연한 미래로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결심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일이라도 선행을 베푸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자주 놓이는 경험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에 의해 자신을 건지고 구원할 이가 없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는 상황이 아무리 막막하고 답답해도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 54편 1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구원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그분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본문에서 주의 이름은 그가 골리앗을 칠 때 말했던 이름과 동일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는 여호와 이름의 본성과 속성을 요약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달라고 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구원해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구원해달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현현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는 5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포함할 수 있는 주의 성실하심을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나타내시는 성품으로 이 역시 하나님 자신의 현현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성실하심을 나타내시는 것 역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과 기대로 다윗은 주의 이름에 연결해서 자신을 주의 힘으로 변호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지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시편 85편 12절 말씀이에요. 시간이 정말 부지런히 지나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읽기, 기도 생활 좀 더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7월 9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1일 1팩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하루에 팩 하나씩만 하면 피부가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작심삼일만 몇 번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도 이런 마스크팩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북한의 10대 여학생 3명이 이 마스크팩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생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았다고 하죠. 북한의 10대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피부관리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사상적으로 해이해졌다면서 학교 조회대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 중 한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가서요. 농촌 동원만 안 나갔어도 그렇게 피부가 상하지만 않았어도 아이가 그랬겠냐고 따졌다고 하죠. 북한에선 피부관리 비용이 약쌀 1kg에 버금가서 이 학생은 돈 대신 쌀로 값을 치렀다고 하는데 오죽했으면 쌀까지 가져가서 피부관리를 받았겠느냐고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까지 학생들, 아이들의 행동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북한 땅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복음으로 참 자유를 얻고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는 것이 일상이 아닌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위하고 섬기는 것이 일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북한의 참 자유가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출석 인사 나눠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찬송 내 평생 사는 동안 박희봉 목사님이었습니다. 여기는 충북 영동이에요. 시편을 묵상하며 방송 듣고 있어요. 이 시간만큼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459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는 때에 따라서 북한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충북 영동에서 올려드린 이 기도의 한 줄에 선물을 같이 보내드리면서요. 요새 일일 일팩 제가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시면서 2491님, 그냥 너무 편하게 하는 일상들인데 북한에서는 이런 것조차

저 할 수 없다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기도밖에는 없나 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겠어요. 북한에서 지금 이렇게 마스크팩을 하는 게 조금 문화처럼 자리 잡았지만 그중에 또 이 마스크팩을 피부 관리를 한다는 이게 분위기를 흐린다라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제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친구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모님도 화가 나서 학교를 찾아갔던 거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 1kg을 직접 이렇게 화장품 가게에 찾아가서 이게 직접 들고 가서 그렇게 피부 관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3963님의 이 한 줄처럼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북한 학생들도 팩을 마음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말하는 것도 통제를 받고 행동도 통제를 받는 북녘당에 저희는 오늘 팩이라는 이 일상의 에피소드 하나를 나눴지만 무궁무진하겠죠. 그 가운데 참 자유가 임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울고 웃고 서로 섬기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통제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우리 한반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1팩 중이신 2491님께 그래서 저희가 선물 하나 더 같이 보내드리고요. 광진구에서도 우리 6558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광진구에 갔다가 이제는 의정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기도 새찬비가 내리는데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해주셨어요. 빗길 다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북녘당에서도 이 비 피해가 많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기도 안산에서 우리 새싹회원 찾아오셨네요. 8964님, 저는 신학생입니다. 방학 중에 방송 들으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학 중에 또 OEP데이 찾아와 주시고 기도에 한 줄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5784님도 그리고 1350님도 함께 해주고 계신데 여러분의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과 함께 또 축하 사연 있으시다면 나눠주시고요. 신청 찬양까지 샵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저희는 오늘도 준비하고 있는 한 뼘 차이의 특집 시간 찬양 후에 바로 함께합니다.

서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두 가지 상식, 하루에 그렇게 두 뼘씩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는 시간입니다. 세종에서 오신 8267님도 대전에서 오신 우리 9037님도 오늘의 이 두 뼘을 같이 함께 좁혀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상식은 이거는 조금 이번 주에 냈던 것 중에서 가장 좀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곳에서 참 많은 분들이 신학을 하세요. 참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고요. 근데 그 가운데 탈북민 교회라고 해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역에 그런 북에서 오신 분들 대상 사역에 주력하는 교회 불시선교회에서는 이 교회를 탈북민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곳 남한 대한민국에는 탈북민교회가 몇 군데 있을까요? 몇 군데 있을까요? 몇 군데가 있으면 좋을까요? 이것도 보기로 함께합니다. 1번 33군데, 2번 77군데, 3번 800군데.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탈북민교회, 이거는 카운트를 불시선교회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명단을 다 만든 지도가 있어요. 이 탈북민교회가 전국에 몇 군데나 있을까요? 저희가 이 교회를 한 군데 한 군데 한 곳 한 곳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힌트를 드리면 한 주에 두 군데씩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1년 안에 이 소개가 다 끝나긴 했습니다. 33군데일지 77일지 800일지 우리 800을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탈북민교회 800군데였으면 좋겠습니다. 2261님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탈북민 교회가 800군데였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은 엄청 뜨거워요. 1257님, 울산에서 참여해 주셨는데, 얼른 힌트 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게 저희가 정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는 그 숫자가 있죠? 완전수라고도 불렀던 것 같은데,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 숫자가 있죠. 이게 어떻게 딱 이렇게 이 숫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 오늘 정답과 어떻게 딱 이렇게 듣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사역을 하는 탈북 관련 우리 분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될까요? 1번 33, 2번 77, 3번 800.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신청 찬송 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찬송합니다.

0: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도노마리아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오늘의 우리 북한 첫 번째 상식 퀴즈. 북에서 오신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북방 사역을 주로 하는 교회를 탈북민 교회라고 해서 우리 불시성 교회에서 몇 군데가 있는지를 그 탈북민 교회 지도를 만든 게 있어요. 이 탈북민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몇 군데가 될지가 오늘의 문제, 첫 번째 문제인데, 1번이 33군데, 2번이 77군데, 3번이 800군데.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소망으로 800군데였으면 좋겠어요 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힌트 좀 주세요라고 했던 아까 그 문자에 제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숫자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신기하네요. 오늘 이 정답은 행운의 숫자 아닌가요? 하시면서 도전해 주신 분도 계세요. 저는 저의 남편을 이 횟수만큼이나 그 이상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3201님, 오늘도 출첵하면서 평택에서 정답 도전합니다 하셨어요.
1: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0: 저도 참이 정답인 숫자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더큰 숫자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먼저는 우리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탈북민 교회가 지금 몇 군데일지 1번 33군데, 2번 77군데, 3번 800군데, 33, 77, 800 가운데 샵 1069번으로 신청 찬송 함께 하면서 정답을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1: 나의 삶에 이것이
0: 한이의 행복 찬양 함께 하시면서 문제 못 들었어요 하신 9727님을 위해서 우리 탈북민 교회

신청해주셨던 행복 찬양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이 탈북민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몇 군데일까요? 라는 상식이었어요. 1번이 33군데, 2번이 77군데, 3번이 800군데. 정답은 오늘이 제가 이번 주에 낸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만큼 정답률이 지난날보다는 많이 낮았어요. 2번 77군데가 정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온 숫자 7이요 하시면서 2번 정답 맞춰주신 4416님 계셨고요. 힌트로 생각하다 보니까 탈북민 교회가 2번인 것 같아요 하셨던 6348님도 잘 맞춰주셨어요. 복음통일을 위해서 하루속히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탈북민 교회를 위한 탈북민 교회를 위한 행사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요. 3135님, 어떤 행사를 하고 계실까요? 궁금한데요. 그리고 지하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통일이 될 때 그루터기로 남겨주신 지하교회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전남 광주에서 보냅니다. 7820님, 아멘. 기도하고 계신 분인가 봐요. 그루터기를 향한 소망과 기도의 한 줄까지 저희가 상식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 선물 드리잖아요. 7820님을 비롯해서 엄마를 출근시키는 77년생이라고 하시면서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1009님과 7820님 그리고 777개였으면 좋겠어요 하셨던 1014님 제가 쳐봤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대한민국 전국의 교회 수는 10만 명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수만 개의 교회 가운데 탈북민 교회가 100군데도 안 된다는 게 참 소망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답을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9살 육구님도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 힌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 생일날이랑 숫자가 똑같아요. 아, 아드님이 이틀 전에 생일이셨었나 봐요. 북한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9496님은 요 숫자를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서도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지금 정답을 도전해 주셨지만 선물을 못 받아보신 분들은 저희가 오늘 두 번째 상식까지 남아 있으니까요. 바로 함께 할게요.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가 77군데, 그리고 북한 사역에 좀 주력하는 교회가 이런 7군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또 이거랑은 요거는 교회 얘기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오신 분들이 누적 3만 5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분들 가운데 크리스천의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이곳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1번 10%, 2번 50%, 3번 80%. 요거 1, 2%는 제가 조금 반올림 반내림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일까요? 2명 중에 1명일까요? 아니면 10명 중에 8명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10%일지 50%일지 80%일지. 요거는 요것도 제가 먼저는 힌트 없이 바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037님이 정답 이건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정답 1등으로 보낸 것 같은데 하셨어요. 저희가 정답을 밝히기도 전에 이렇게 선물을 조금 당첨을 해야 저도 보낼 때 편하고 받으실 때도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정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샵 1069번으로 북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크리스천 비율이 얼마나 될지 한 분이 한 분을 전도하면 정말 와, 그거는 부흥의 끝일 것 같아요. 10%일지, 50%일지, 80%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우리 찬양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올려드릴게요.

3번 80%가 아닐까요? 하면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서 봤던 그 뜨거운 열정의 믿음이라면 80%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087님. 맞아요. 뜨거운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제 것도 읽어주세요. 50%! 8383님. 50% 도전해 주셨고요. 틀려도 3번 하고 싶습니다. 80%면 좋겠어요. 2643님. 이게 틀렸는지 정답인지는 제가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제일 저도 아멘이 나온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2643님께 이게 정답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선물을 보내드리고, 이곳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북한이 고향인 분들, 크리스천의 비율이 오늘의 두 번째 상식이죠. 1번이 10%, 2번이 50%, 3번이 80%. 요 가운데 정답을 샵 1069번으로 도전해 주시고요. 한 분을 전도한다면, 오신 분 가운데 지금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 한 분이 한 분씩만 전도한다면, 이거 완전한 부흥의 불길일 것 같아요. 한 분당 한 분씩. 이렇게 샵 1069번으로 여러분 정답을 기다리면서 오늘 또 맞춰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함께 소개할게요.

남과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부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사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00%면은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겠죠 하시면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우물정 1069번으로 1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크리스천의 비율 10%일까요? 50%일까요? 80%일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저희 두 번째 상식으로 나누었던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 크리스천의 비율이 얼마나 될지 정답은 2번 50%였어요. 80%였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2번 50%일 것 같은데 정답인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육간의 양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738님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80%, 100%가 됐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우리 국내에서 크리스천 비율이 20% 정도 되는 거에 비해서는 참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이곳에 탈북하는 과정에서 교회 통해서 선교사님 통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북에서 오신 분들이 정착하는데 많이 섬겨주셔서 교회로 향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탈북민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1445님 잘 정착하셔서 80%, 100%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100%가 되기 위해서 우리 OFPD 청취자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곳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을 사랑으로 나누고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제와 자매로 함께 울고 웃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또 바라봅니다. 신학을 하던 시절 북한 선교사가 되는 게 저의 비전이었어요 하셨던 3801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편에 있던 북한을 향했던 그런 선교의 마음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도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되길 바라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제가 몇분더 선정해서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같이 보내드릴게요. 100%가 되는 그날까지 북에서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신 곳에서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할수 있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이미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생방송 오 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 해피데이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임지연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타고난 성별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헤이어라는 남성은 42살에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미 두 자녀의 아버지이며 한 여자의 남편이었던 그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자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의 삶은 행복할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로라라는 여자 이름으로 개명까지 한 그는 8년이 지나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50세가 되던 해 가슴 보형물을 제거했고 이후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성별에 대한 고민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어리석었던 자신의 과거를 모두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성을 만나 재혼까지 성공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사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날 한 가지 크게 깨달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성 호르몬 주사와 성전환 수술 등으로 겉모습은 바꿀 수 있지만 성별 자체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의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3: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 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계 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형 전선은 중간에 연결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2: So take my hand. 저희 아버님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저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봐야 되겠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모교회 후배들을 도울 때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을함께교회 이기열 원로 목사입니다. 교회를 2024년까지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원로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3: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이기열 목사님 두 번째 만납니다. 이기열 청년을 목사님 되게 하심,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었습니다.
2: 그 어려운 순간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서 따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그 이후에도 교회 개척한 이후에 할 얘기들이 정말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쭉 지나오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소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기열 원로 목사님은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2: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는 사실은 갈등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갈등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마다 많은 갈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공통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교회 법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법은 바르게 세워져야지 교회 갈등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는 우리 몇몇 친구 목사님들하고 그중에 또 교회법을 많이 연구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쪽 지역을 우리가 한번 섬겨보자 해서 경기 북부 교회법 상담 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3: 이기열 목사님 섬기시는 이 연구소를 통해 실제로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2: 세미나도 하고 우편물도 자료도 보내드리고 또 실제로 갈등을 겪고 있으면 상담도 해드리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그런 분들은 돈을 받고 상담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료입니다. 우리가 뜻 있는 분들이 후원해서 이 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무료로 우리가 상담을 해드리고 또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하는 일들을 해서 실제로 최근에 교회 문제가 해결된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교단에서 판결이 난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3: 이 목사님의 섬김은 극동방송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로 우리와 동역하고 계시죠.
2: 사실은 제가 속초 가서도 봤고 또 제주도 가서 제주 극동방송에도 봤고 근데 북한에서 온 편지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전파 선교사가 비록 나는 작은 물질을 가지고 헌금을 하지만 이것이 모여져

0: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거기서 편지 같은 걸 하나씩 읽어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전파 선교사를 반드시 하셔야 한다. 요즘에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셔도 뭐 6천원, 7천원 하는데 커피 두 잔만 안 마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파 선교사를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갈 수 없는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그 일을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는 거죠.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있고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한 보람으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죠.
1: 네, 이렇게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열 목사님은 진심 어린 전파 선교사이시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극동방송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계십니다.
0: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뭐 교회를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단 사역들이 여러 가지 뭐 하는 사역이 있는 게 아니니까 방송에 가서 방송하고 메시지 전하고 하는 것이, 제가 속초에 가서 보니까 그게 북한까지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계속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은퇴할 때에도 교회 장로님한테 내가 이 사역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할 거다 해서 은퇴했지만 지금까지도 교회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게.

0: 원로 목사가 되면 사실은 목회 현장에서 손을 거두어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원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족한 게 많이 보이죠. 그렇지만 이제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을 잘 도와드려야 되고 후원해 줘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임 목사님에게 당신이 목회에 성공해야지 내가 성공하는 거다. 그리고 소신껏 해라. 내가 울타리가 되어줄 거니까 소신껏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처럼 부인 목사님이 정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뜻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는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원로 목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0: 무엇보다도 우리 극동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전파 선교사로 가입하셔서 이 선교하는 일에 동력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도 극동방송에서 북한 이탈 주민이나 이런 분들을 모아서 뭐 훈련하는 일도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극동방송이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이 일을 함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극동방송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 이기열 목사님을 두 번째 만났습니다. 방송 들으시며 전파선교사로의 동역 마음 품으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리는 번호로 연락주시거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10-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바울은 지금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을 겁니다. 특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서신이니 한 글자 한 글자에 심혈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중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세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말세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이 말세라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말세라는 겁니다. 감사해야 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에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말로 감사합니다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밥이라도 사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하며 예를 표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집 애들한테 감사합니다를 의도적으로 시키곤 합니다. 뭐 잘하면 시키겠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감사하다는 말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식은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에게도 감사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당연히 부모도 자녀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지 않습니까?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엔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자녀를 한둘만 낳다 보니 아이들이 감사할 줄 모릅니다. 크든 작든 부모가 뭘 해주면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외국인들이 감사에 서툰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뭐 유 땡큐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도 잘 표현할 줄 모르니까 외국인이 유 땡큐, 너 대신 감사하고 감사를 대신해 준다고 합니다.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불평이 습관이듯이 감사도 습관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습관들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자꾸 해서 우리 입에 아예 붙게 해야 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일단 감사합니다 하고 보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되 불평이 충만하고 예수는 믿되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와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말세의 현상들을 보면 삶이 삭막하게 느껴집니다. 거기에 감사만 더해줘도 그나마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세의 현상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고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고쳐보는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일부터 해보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감사하면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의 지상 천국을 비유한 듯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51장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사막이 에덴 같게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게 환경이 바뀐다고 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기쁨, 즐거움, 감사, 노래가 있을 때 지상 천국이 되는 겁니다. 감사야말로 천국의 필수 요소입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감사가 빠져 있다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상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까? 가족들 간에 서로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상 천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교인들 간에 서로 감사하면 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말 좋아하는데요.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과유불급이 없습니다. 감사는 좀 지나쳐도 됩니다. 감사는 넘치도록 해도 좋은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얻는 게 많습니다. 대신 잃는 것도 많습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무기력, 분노, 욕심, 근심, 걱정 등 몸에 해로운 것들, 정신에 해로운 것들은 다 잃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잃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잃어도 전혀 아깝지 않는 것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로버트 에몬스 교수는 10년간 연구를 통해서 감사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다섯 가지씩 쓰게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의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사고방식도 더 긍정적이며 우울증과 스트레스 수준도 낮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는 우울증의 자연치료제가 바로 감사라고 하지 않는 겁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운명은 이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즉시 우리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팔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주팔자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행복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은 직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복해야 하나님이 행복하십니다. 자녀인 우리가 스트레스 팍팍 받고 우울하게 살고 무기력증에 빠져있고 작은 일에 분노하고 욕심으로 충만하고 근심어린 얼굴과 걱정에 쌓인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속 터집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이 들어옵니다. 대신 불평의 문을 닫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럼 언제 감사라고 했습니까? 역대상 23장 30절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침과 저녁마다 감사입니다. 언제 또 감사라고 했습니까? 시 119편 62절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라. 밤중에 일어나 감사입니다. 또 언제 감사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또 언제 감사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언제 감사라고 했다고요? 아침과 저녁마다, 밤중에 일어나 생각날 때마다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묻곤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 앞에서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자기 일에 감사합니다. 자기 일에 감사하면 그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감사하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감사하십시다. 밤중에도 일어나 감사하십시다.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행복이 들어오는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두기를 바랍니다. 또 어디서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역대상 16장 4절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성전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곳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평해도 괜찮은 장소는 세상에 없습니다. 내 발이 닿는 곳 어디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성전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어느 한 구석도 거룩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성전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큰 소리 내면 안 됩니다. 혹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는 다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다툼의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은 자기 자식을 훈계해도 어른 앞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배운 부부는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도저히 못 참겠거든, 그래서 한판 해야 하겠거든, 저 체육관으로 가면 됩니다. 교회는 감사해야 할 신성한 곳입니다. 교회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함이니라. 또 찬양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함에 해야 합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데 우리는 한 입에서 감사와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는 천사의 얼굴이 되고 싸울 때는 마귀 얼굴이 됩니다. 특히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단은 표정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노래 연습뿐만 아니라 거울 보고 웃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최고의 작품을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중은 노래의 은혜도 받지만 대개는 표정의 은혜 받습니다. 앞에서 시무룩한 표정으로 노래하고 근심어린 표정으로 찬양한다면 은혜는 고사하고 아유 저 자매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하는 마음이 듭니다. 최고의 표정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나를 이곳에 세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시무룩한 표정, 근심어린 표정을 지울 수 없습니다. 회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매주일 찬양단과 함께 찬양할 수 있으니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는 감사하며 기도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분명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어디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기도는 교회에서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하루에 한 번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오든지 출근할 때 들르든지 오전에 오든지 퇴근할 때 오든지 저녁에 나오든지 하루 중 언제라도 한 번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거라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감사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나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천국 문턱은 넘을 수 있지만 교회 문턱은 감사함으로만 넘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교회 생활이 감사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감사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가정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가정에서 감사했습니다.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당연히 가족에게도 감사했을 겁니다. 성전에서의 감사는 가정에서 감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전에서는 감사하고 가정에서는 불평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불평하는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불평합니다. 가정에서 불평하는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교회로 그 불평을 가져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불평을 없애기 바랍니다. 불평을 없애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정을 행복하게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불평의 문을 닫고 감사의 문을 열어두면 자연스럽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가족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행복은 기도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없앰으로 옵니다. 가정에서 감사를 해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무엇보다도 감사 운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또 어디에서 감사라고 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일터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일터에서 배워야 할 것은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평을 먼저 배웁니다. 틈만 나면 사장을 불평하고 윗사람을 불평합니다. 자기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줄 모르고 자기를 고용해 준 사람을 불평합니다. 물론 사장도 직원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직원들을 대해야 합니다. 사실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일터는 일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일터에서 행복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뭐래도 최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무엇에 감사해야 합니까? 시 118편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응답받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응답받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해 준 분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은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 재능에 감사해야 합니다. 재능에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재능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내 재능이 필요라는 곳에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재능 아껴둬서 뭐 하겠습니까? 또 무엇에 감사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에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에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서 크고 작은 것의 구별은 무의미합니다. 직분에 감사하는 방법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 또 무엇에 감사해야 합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동역자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전우입니다. 믿음의 식구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전우에게 총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역자에게 감사를 해야 합니다.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무엇에 감사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옆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와 같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면 그 다음은 내가 잘 될 차례입니다. 또 무엇에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3절 혼의를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이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냥 일상에 감사해야 합니다. 음식에 감사라는 말 역시 일상에 감사라는 말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 가운데 다섯 가지 감사 제목을 찾아 늘 일기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는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보면 하나같이 거창한 것 없습니다. 작은 일상의 것들입니다. 그럼 오프라 윈프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2004년 유엔이 주는 올해의 세계 지도자상을 수상했습니다. 2005년 국제 예미상 방송인상을 수상했습니다. 2005년 미국 인권박물관이 수여한 올해의 자유상을 수상했습니다. 2010년 케네디 센터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2010년 여성 컨퍼런스 미네르바상을 수상했습니다. 2012년 아카데미 시상식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2013년 미국 민간에게 주어지는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훈장을 수상했습니다. 2007년, 2008년, 2010년, 2013년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 1위였습니다.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그토록 작은 것에 감사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의 눈을 갖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감사의 안경이라도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무심코 보아 넘기던 일상이 감사 제목들로 달리 보일 것입니다. 또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시 119편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이 빠진 감사, 진정한 감사일 수 없습니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밥을 얻어먹거나 무엇을 받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담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속이 보이는데 마음을 담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말로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말로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으로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또 어떻게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시 109편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크게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귓속말로 속삭이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크게 감사하는 겁니다. 본인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리도록 감사해야 합니다.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했다는 말이 단순히 큰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했다는 뜻이 아닐 겁니다. 감사를 크게 표현한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감사를 표현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감사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적극성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은혜 입은 사람을 찾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이 너 혼자뿐이더냐? 감사해야 할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나병에서 치유받은 아홉 명도 분명히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겁니다. 다른 말로 소극적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에 보다
적극적이 되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를 잊고

0: 뭐 지내온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찾아가서 감사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감사해야 합니까? 시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살아있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살아있으니 감사하십시오. 또 왜 감사라고 했습니까? 시 142편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옥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왔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또 왜 감사라고 했습니까? 시 138편 4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귀에 말씀이 들린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말씀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십시오. 왜 감사라고 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가 있으니 감사하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누가 감사해야 합니까? 이게 결정적입니다. 내가 감사해야 합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에 적용하면 나만 감사 잘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또 나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불평하든 말든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나부터 감사하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감사 나만 잘하면 된다. 나부터 감사하자.
1: 지금까지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4007-1324, 070-4079-1324번 한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오늘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7월 9일 목요일, 비가 왔다가 햇빛이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중단됐던 분 계시죠?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 자 어떤 장소입니까? 일터가 될 수도 있고요, 차 안이 될 수도 있고, 집도 되겠죠. 자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그 장소, 예배의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방송이 아니라, 이 시간에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나 계신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전국 생방송으로 이 시간 진행되는데, 이 3시 때는 여러분께서 계시는 지역에서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을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50번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받고 계시는 은혜 있죠? 그리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찬송가도 좋고 복음상가도 좋습니다.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 또는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와가지고 급급한 이제 비도 내리고, 지금 오면서 비가 좀 내리던가요?
1: 네, 좀 맞습니다.
0: 예, 비 오는 날씨에 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또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어떤 상황일지, 벌써 시작하자마자 서천에서 남편과 일하면서 8845번인 비가 소강상태라고 하시고, 인천 남동구에서 2320 광주도 소강상태예요 라고 이렇게 7260번님도 오셨고, 네 우리 택시기사님 6083번으로 오셨습니다.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경기도 부천 소강상태라고 현재 재택근무하면서 입덧으로 고생하면서, 아이고 그렇구나. 예, 힘내십시오. 1160번님. 자, 오늘 첫 찬양, 우리 권사님 어떤 찬양 선택했나요?
1: 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라는 찬송가입니다.
0: 네.
1: 처음 제가 새끼라 첫 참석했을 때 네. 불렀던 찬양인데요. 요즘에 뭐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여름이라 그런

0: 그런지 많이 분주하고 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또뭐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좀 불안하고 그런 시기인데
1: 네.
0: 정말 피할 곳은 주 날개 밑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1: 아, 처음에 라디오 예배 오셨을 때 말씀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 곡을 선택하셔서
0: 두
1: 부르셨군요.
0: 곡을 불렀습니다.
1: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자, 혹시 지금 뭐 일하시거나 운전하시거나 움직이시더라도 찬양을 통해서 평안한 그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 눈 감고 우리 잠깐 기도 짧게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일상의 모든 바쁜 것들 잠시 내려놓을 수 있으면 이 시간 내려놓고 일을 하면서라도 내가 이 시간은 더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고 깊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찬양의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위로받고 싶은 영혼들 이 시간에 위로받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 있어 다시 돌아오고 싶지만 그렇게 잘할수 없는 마음 가지신 분 계신다면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시간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여러분의 신청곡들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천은 어두운 하늘, 그리고 지금은 비는 멈췄고 차 멈추고 차 안에서 문자를 남기시는군요. 질병으로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계시는 우리 0675번님. 와, 이런 분들 참 감사하더라고요. 운전하다가 문자 남기려고 직접 차를 멈추고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0675번님 처음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6211번님 쉼 없이 내리던 비가 잠시 그쳤어요. 잘 듣고 계신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시흥 소강 상태 우리 3749번님도 오셨고, 성남에서 서산 내려갈 때 비가 억수로 내리더니 성남으로 올라가는 길 지금 맑은 하늘이라고 9267번님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0617번님
1: 광주입니다. 오전에 비가 많이 왔네요. 지금은 비가 안 오네요. 들을 때마다 눈물 나는 실로암 찬양이 생각나네요.
0: 실로암을 부르면은 또 대부분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데
1: 네. 눈물이
0: 들을 때마다 하네요. 눈물이 나나 봐요. 항암 부작용으로 마음이 우울한데 이 시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싶다고 4058번님도 이렇게 오셨고요. 경남 창녕 사공주 택배기사. 와, 여긴 비 한 방울 없이 말 그대로 찜통더위예요. 은혜의 찬양으로 무더위를 날려버리기를 기도한다고. 오늘 새끼라 덕분에 힘을 얻습니다. 8093번님 기사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좀 어떤 곳은 찜통더위라고 하는데,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제가 이제 악보를 찾아왔는데 이거 오늘 우리 건반으로 섬기는 김진아 집사님 선택한 곡이잖아요.
2: 네, 맞아요.
0: 이 곡을 어떻게 알지?
2: 예? 제가 어릴 때 많이 하던 찬양인데요. 지금 이제 아기가 좀 말 안 듣고 막 짜증내고 찡찡거릴 때 신나는 찬양을 불러주는데 이상하게 이 찬양이 자꾸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 너무 기쁘고 갑자기 평안함이 좀 제 안에 막 샘솟는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0: 김진아 집사님 이걸 알 정도면 그 본인도 깐난하겠다 이걸 이제 들었을 것 같은데.
2: 맞아요.
1: 역사가 깊은 곡입니다.
0: 그렇죠. 야,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안에 평화가 오는데 그걸 갖다가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 예, 상당히 이렇게 좀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꼭 이렇게 뭐 여름 수련회 가면은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불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우리 신나게 힘차게 내게 강 같은 평화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죠.

0: 아멘. 자, 우리가 원래는 이어가려고 했는데요. 그 악보가 어디로 가버려가지고 제가 사실은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악보가 찾아놨었는데, 예.
1: 아멘.
0: 찾아놨었는데 혹시 그 악보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대신 우리가 그 악보 말고 이 찬양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면 좋겠어요. 여전히 여러분 박수 치면서 부를 수 있는 힘찬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시죠.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시 생방송이네요, 권사님.
1: 아, 네.
0: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1: 네,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0: 우리가 네 개 강 같은 병 하고 나서 다음 거 곡을 악보를 찾아놨는데 그게 어디로 날아가 버려서 날아가 버려가지고 우리 두 분의 아주 당황하는 그 얼굴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사연을 주셨네요. 오, 많이 주셨습니다. 진주에서도 오시고 전주에서도 오시고 한 끗 차인데 포항 치과 가는 중에 덕양구 5개 임플란트 아이고 여기 비그침 짤막짤막하게 모든 정보를 다 주셨어요. 6103번님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5853번님 의정부에서 택배 배송 중 보면 택배 하시는 분들이 저희 극동방송 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1: 네, 많이 본 것 같아요. 택배 하시면서.
0: 5970번님
1: 경기 파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 수영장에서 강습 중에 저는 새끼라를 듣고 있습니다. 늘 차 안에서 듣고 집에서도 듣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0: 어떻게 수영장에서 새끼라를 들을 수 있죠?
1: 그러니까요.
0: 이거 진짜 신기하네.
1: 대기하시면서 들으시는 것
0: 와,
1: 같아요.
0: 네,
1: 대단하십니다.
0: 강습 중에 수영 선생님이 있네. 새끼라를
1: 수영 선생님이시라고.

0: 상습 중에 새끼라를 어떻게 듣지?
1: 아이 수영장에서.
0: 예.
1: 아이는 수영을 하고.
0: 아이는 수영을 하고.
1: 예. 그렇구나. 학부모 오신 것 같아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제가 하나 읽어도 될까요?
0: 네네.
1: 축축하고 습한 날씨에 뽀송뽀송한 주님의 날개 아래서 편히 쉬며 찬양 들으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4605님이 올려주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전주 흐릿해서 시원하니 좋습니다. 라고 초등학생 아들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이번 주부터 같이 교회 당하기로 했다고요.
1: 할렐루야.
0: 할렐루야네. 어우,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1: 전도하셨네요.
0: 그니까요. 전도하신 건가? 친구가 전도했나? 아들이 전도했네. 아들이.
1: 아, 네, 그런 거 같아요.
0: 아들이 전도했어요. 자, 우리 9714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1: 수술로 3개월 병가 후 곧 회사 복귀 앞두고 받은 은혜 감사하며 다시 힘 주시길 기도해요 라고 9714님께서 신청하시고 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신청하셨습니다.
0: 수술을 하셨구나. 3개월 동안 병원에 병가. 이제 또 회사 복귀를 앞두고 있나 봐요.
1: 힘드시겠죠.
0: 이러면은 좀 마음이 좀 두려울 수도 있죠.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아멘. 자,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없이 은혜 주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신다고 7881번이 모셨고요. 경제적 힘듦으로 인해 10년 넘게 교회 가지 못하고 있는 친정 언니가 속히 주님 앞에 나가서 위로의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새끼라 파이팅을 외쳐주셨네요. 2784번님 우리 언니 나중에 이게 아니 당장 나중에 아니라 극동방송 듣게 하셔서 꼭 같이 있을 때 한번 문자 주셔서 제가 전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서 많이 지금 듣고 계시네요. 억수로 덥다고. 예, 그렇구나. 아, 거기는 뭐 비가 오지 않고 지금 상당히 더운 지금 시간인가 봐요. 아랫지방 진도, 저기 전남 진도죠. 비가 오지 않아서 윗지방 비가 반이라도 내렸으면 좋겠다고. 아이고, 그렇구나. 5330번님 지금 진도인데 지난번에 5년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셨었는데 제가 계속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예? 어디 지금도 방학 중이죠? 제가 이따 전화할 테니까 혹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주세요.

0: 그분 맞죠? 53330님. 혹시 지금 교회 안 다니지만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 계시면요, 샵 1069번으로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어요. 방학입니다.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뭐 몇 년 방학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53330님은 제가 이따 꼭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3이 학교길에 지금 듣고 있대요.
1: 저 이거 지금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0: 그러니까 아니 웬일이에요 지금. 3시 25분에 고3이 지금 혹시 시험 봤나? 시험 끝나고 학교길에
1: 듣고 있는 게 중요하죠.
0: 와, 아니 나는 고등학생이 라디오를 듣는 거 정말 너무 감사해요.
1: 그러니까요. 할렐루야. 와,
0: 라디오를 안 듣는다 안 듣는다 하지만 우리 애들도 듣네요.
1: 네. 네.
0: 우리 초등학생들은 듣는 친구들 많아요. 새끼라 팬들 있습니다.
1: 그래요?
0: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같이 오면서 가면서. 아무튼 우리 고3 유로 시작하는 이름이네요. 535896. 아,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더운 날 파이팅입니다. 용인에서 야간 근무 출근길에 예배 참여하고 있다고. 전파 선교사를 함께 하시는 3363번님. 자, 목포에서도 바닷가 부근 지나다가 차 세우고 바다 보면서 문자 보낸다고요. 와, 멋지다.
1: 최고네요.
0: 4688. 목포 앞바다에서 차를 세우고. 와, 그러면서 지금 찬송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우리 1106번님이 신청하셨어요.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주의 곁에 있을 때 신청해 봅니다. 여기 계룡이에요. 새끼라 즐겨 들으며 은혜 받습니다. 오늘 극동방송 서울 새벽 예배 찬송이었는데 참 은혜 받아 신청해 봅니다. 늘 축복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에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어떻게 방학 끝내셨는지 궁금합니다. 4645번님. 아, 아니군요. 그 밑에네요. 1106번. 1106번님이 근담방 계룡이었고, 자, 우리 4645번님 대구에 계신 분 어떻게 방학 끝내셨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시죠.

0: 아멘.
1: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동탄에서도 오전 내내 쏟아지던 빗줄기 그치고 지금 햇빛 난다고. 참 이때 정말 아름다운데.
0: 네. 네.
1: 깨끗한데. 고난 중에 찾아와 주신 주님.

0: 주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고 동탄에서 5376번님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전화 한번 해본다고 했잖아요. 이분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전화를 잘 안 받았었는데 오늘 한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봅니다.
1: 꼭 받으세요.
0: 생방송 중에 5330번님. 아, 이거 작년에요. 작년 일이네요. 작년에 방학이라고 줬는데 네. 그때 전화를 안 받았다가 여보세요?
2: 네.
0: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2: 아, 네, 안녕하세요. 네.
0: 지금 방송 듣고 계셨죠?
2: 네.
0: 저기 전라남도 지금 진도예요?
2: 네.
0: 와. 아니 근데 제가
2: 아니 맨날 들을 때고 이제 신청하려면 했는데 놓치고 했었거든요.
0: 진짜요? 아니 제가 네. 기록을 보니까
2: 네.
0: 작년 9월 8일 날
2: 네.
0: 5년 방학이라고 문자를 줬다가
2: 아, 지금
0: 그때 전화 연결이 안 됐었어요.
2: 네, 올해 1월 때부터 개근하고 있는데요.
0: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개근을 하고 계시는군요. 할렐루야. 네. 근데 어떻게 방학을 끝냈어요?
2: 아, 그때 그냥 막 교회에서 좀 힘든 게 있어갖고 쉬었다가
0: 네네.
2: 그 친한 교회 다녔던 동생도 그 교회에서 상처받고
0: 네네.
2: 이제 옮기고 있다가 나중에 그 동생이 언니 그냥 이 교회에 와. 그래서 내가 아, 등록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려도 돼. 그랬거든요.
0: 네네.
2: 근데 요즘에 막 교회 가면은
0: 네.
2: 막 붙잡잖아요. 등록하라고.
0: 예.
2: 근데 이 교회는 지금 예배만 드리고 와도 그랬더니 지역사회다 사모님이 또 그랬나 봐요. 어디서 막 강제 데리고 온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동생이 그랬대요.
0: 네네.
2: 계약이요. 언니도 이제 방학이라
0: 네.
2: 그냥 여기 예배만 드린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고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킴 그때 이제 또 주위 아는 사람들 다 그 교회 다니니까 언니 나 등록 아직 안 할래. 내 지금 당장 하지 말고 이거 정 마음 내키면 그때 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갖고 지금 열심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와요.
0: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네.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죠.
2: 네.
0: 아 동생을 통해서 그때 네. 그때 네. 이제 저하고 이제 전화 연결을 제가 몇 번 시도했는데 전화를 어떻게 안 받으셨어요?
2: 아 그때 제가 뭐 바쁘고 이제 네. 사무실에서 또 초등학교에서 일한 일하
0: 예.
2: 학교 행사들이 많아.
0: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뒤에 궁금했었다가
2: 네.
0: 아 어떻게 이제 전화를 몇 번 하다가 이제 전화를 못했는데 오늘 마침 네.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2: 네.
0: 그때부터 계속 지금 방송을 듣고 계셨었나요? 새끼라 가끔?
2: 저는 가끔 아니고 가끔마다. 출장 가거나 뭐 어디 가면은 계속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있거든요.
0: 그랬구나.
2: 아침에 출근할 때도 듣고 아침에 생방송 아침에도 듣고 또 사랑의 뜨라에도 막 들으면서
0: 듣고 네, 완전 찐팬이시구나.
2: 신청곡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언제 엄마가 주신 믿음으로 모태신앙이었고
0: 그랬구나.
2: 네. 그 극동방송은 대전에 이제 시집 오기 전부터 대전에서부터 듣고 살았었고요.
0: 네. 아무튼 다시 이렇게 또 방학을 끝내신 거 너무나 축하드려요.
1: 축하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전남 진도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2: 네, 그러니까 시집 와서 여기 교회 다니다가 한 다른 교회에서 한 10년 이상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좀 상처받은 게 있어갖고 예. 좀 안 그러니까 또 집안도 있고 그 다
0: 네.
2: 겹쳐서 한꺼번에 온 거예요.
0: 아 예.
2: 그래갖고 좀 힘들어갖고 그런 거예요.
0: 힘들었다가 또 방학도 네. 했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2: 네.
0: 이제 더 단단해질 겁니다. 더 단단해질
2: 네,
0: 거예요. 예.
2: 네, 감사합니다.
0: 전남 진도 지금 어떻게 네. 햇빛 쨍쨍인가요? 거기는?
2: 아 여기는 지금 비가 안 오고 햇빛 쨍쨍.
0: 햇빛 쨍쨍. 진도가 네. 그 신비의 바닷길 거기 아닌가요?
2: 네 맞아요.
0: 홍해처럼 쫙 갈라지고 이렇게.
2: 네. 모세기 적사람요.
0: 가보진 않았는데 들은 것만 와가지고 네. 가는 척 좀 해봤습니다. 네. 아, 가본 적. 네. 네. 자 아무튼 축하드리고
2: 네.
0: 네. 우리 축하의 선물.
2: 네.
0: 새끼라 어떤 선물 기억나세요?
2: 저 그 항상 들으면 유산균.
0: 유산균.
2: 갔던데. 네.
0: 유산균. 알겠습니다. 유산균
2: 네.
0: 선물 드리겠고요. 이
2: 네.
0: 시간에.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2: 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0: 아유,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53330님 너무 축하드리고, 이 시간에 우리 예배자들이 우리 5330번님에게 축복의 찬양 불러주고 싶거든요.
1: 네.
0: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면 같이 네. 하시고요.
1: 네.

0: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533 네. 공무원님 축하드립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이제 방학하면 안 돼요.
0: 네.
1: 고맙습니다. 네.
0: 네, 감사합니다.
1: 와, 참 저는 이분이 작년에 통화가 되고 연결이 안 된 분인지는 몰랐는데 늦게 봤거든요. 25라는 숫자를 늦게 봐가지고 작년에 문자를 주셨다가 연결이 안 됐던 분인데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연결이 됐는데 그 사이에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다니까 너무 반갑네요. 너무 반가워요.
2: 됐습니다.
1: 자, 지금 보니까 뭐 방학이라고 이렇게 주신 분들이 또 있네요.
2: 20년 방학하신 분이 계십니다.
1: 그러니까 20년 방학 여기가 눈에 띄죠?
2: 네. 바로 보였어요.
1: 여기 전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 네.
1: 20년 방학생. 자, 오늘 이렇게 라디오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방학생들이 있어서
3: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3: 아, 안녕하세요.
1: 운전 중은 아니신 것 같고요.
3: 아, 네.
1: 20년 방학생 맞죠?
3: 네, 맞습니다.
1: 어디서 지금 전화 받고 계세요?
3: 아, 지금 차에 잠깐 있습니다.
1: 차에 잠깐 있어요?
3: 네.
1: 좀 정차한 상태.
3: 지금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1: 아, 지금 운전 중이십니까?
3: 터널이라가지고.
1: 터널.
3: 네.
1: 정차하려면 나오면 잠깐. 정차 한번 부탁드릴게요.
3: 네.
1: 저희가 사연 좀 소개하고 있을 테니까 천천히 정차하고 계십시오. 정차 다 하면 얘기해 주십시오.
3: 네.
1: 자, 우리 9816번님. 9816번님이 이제 곧 터널 지나고 정차를 라디오는 꺼주십시오. 자, 우리 예산에서도 오셨네요.
2: 여기는 예산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엄청나게 쏟아부었었는데 이제는 햇빛 쨍쨍합니다. 라디오 예배를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충남 예산에서도 이렇게 또 오셨고 새끼라 사랑합니다 하고 8841번이 오셨습니다. 아, 보게근원 강림하사 너무 좋아해요 라고 남편 방학생 이렇게 또 전도 요청하신 분도 계시네요. 분당 서현 이제 비가 그치고 저희 외삼촌 입원했는데 지금 병원 가운데서 극동방송 어플 깔아드리고

0: 늘려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방학 중인 우리 삼촌인 것 같은데 방송 듣다가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9230번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1: 내일 남편이 금요 기도회에 가는데 꼭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출근 시간 새벽 4시 반에 출근하면서 극동 방송을 듣고 난다고 지금은 퇴근하고 와, 처음 보내보신다고 3608번님 잘 오셨습니다. 아유 오늘도 고생 많으셨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7602번님도 오셨네요.
1: 할렐루야, 저는 중3, 중2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46세 남집사입니다. 올 1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셋째 딸을 태중의 열매로 주셨습니다. 태명은 축복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만나게 될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드려요. 7602번님. 자,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 9816번님 혹시 지금 정차하셨을까요?
2: 지금 정차할 곳이 지금 마땅히 없어가지고.
0: 없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아쉬운데 그러면은 다음에 전화를 드려야 될까요? 예? 어떻게 기약 없습니까? 그러면 아쉽지만 제가 방송 끝나고 우리 9816번이 꼭 전화 드릴게요. 네. 아유, 아쉽네요. 네, 이게 근데 고속도로에서
1: 좀 위험할 수
0: 고속도로
1: 있어요.
0: 같은데 예, 우리가 기도도 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이 우선이니까 9816번님은 제가 방송 끝나고 꼭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한 분이 계세요. 예산에서 우리 사연 주신 5811번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곡 하나님께 올려드리시죠.

0: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우리 찬양했습니다. 아까 우리 고3 친구가요 시험 끝나고 단축 수업 시작해가지고 일찍 끝났대요.
1: 바람직합니다.
0: 야, 나 진짜.

0: 고3이 이렇게 또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서
1: 세상에,
0: 어플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예, 찬양하면서 아마 지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아마 집에 가는 길인 것 같은데
1: 축복합니다.
0: 자, 우리 부산 진구의 건강한 교회 소개 부탁하셨는데 7753번님 연락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제가 이 사연을 놓쳤는데 7295번님이 오늘 처음 주셨는데 사연이 있어요. 네. 길어요.
2: 안녕하세요. 방문 재활 마치고 차에 타니 주날개 및 찬양이 흘러나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방문 재활을 해드리고 나오면 본인도 할머니신데 누워계시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수발하시며 재활을 통해 좋아지시길 바라는 따님을 위해 또 누워계시는 어머니를 위해 잠시 기도드리게 되었어요. 주날개 밑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0: 그렇구나. 우리 첫 찬양 예. 우리 권사님의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좀 많은 또 느낌들을 나눠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새싹으로 이게 처음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네요.
1: 네.
0: 라디오 예배 시간에 5335번님 새끼라를 가끔 듣고 있는데 아내와 아시는 집사님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려울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고 오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날씨도 얘기해 주시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전 오전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지금은 그치고 하늘이 흐리다고 1967번으로 오셨습니다. 2611번님도 오셨네요.
2: 새끼라는 휴무일 때 가끔 듣고 있는데 오늘 마침 휴일이라 문자 참여는 처음이네요. 들을 때마다 방학 중인 성도님들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는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듣고 있습니다. 아멘.
0: 고맙습니다. 또 익산에서 창문으로 보이는 푸르름이 너무 아름답다고요. 아파서 올 7월 첫 맥주감사 주일 뒤쪽 문쪽 곁에 의자를 한 개 놔주셨어요. 성전 예배를 사모했어요. 앉다 섰다 반복했지만 울컥하며 감사하며 있는 힘을 다해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렇구나.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 드리려고 애쓰신 우리 9338번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오늘 마지막 곡은 신청곡 가운데서 오늘 찬송가를 많이 부르게 되는데요. 이 곡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참 적용되는 우리 땅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부르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저 조현출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제5회 영천시민과 함께하는 여름음악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5시에 평천교회에서 열립니다. 부루의 명곡, 미스터트롯 등 다양한 방송에서 세션팀으로 무대를 채운 멀티악기 연주자 조윤정 씨와 가수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풍성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번 여름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335-7170 평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회 공동체 IM 선교회 영덕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R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대도교회에서 2부 9시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청빙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 그리고 음악 전공자입니다. 7월 19일 주일까지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82-1685 포항 대도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 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 구원에만 그치지 않고 온 피조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깨진 합창이 모아지고 찢어진 리듬이 회복되며 피조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노래로 합류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찬양은 성령의 은혜로 살아 움직이며 창조 때 주어진 찬양의 본능이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를 향한 애국편으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작은 목소리마저도 영원한 합창에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목소리, 깨어진 삶마저도 십자가 안에서 회복시켜 영원한 찬양의 합창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았고 주님께 드릴 찬양을 가로채어 세상과 나 자신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회개할 때 십자가에서 찬양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끊어진 찬양을 이어주십니다. 이제는 세상의 소음과 허망한 노래를 벗어버리고 가정과 일터, 일상의 모든 순간에 오직 예수님만을 노래하는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울려 퍼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로 수년을 섬겨온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입니다.
3: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또 듣고 나누다 보니까 아 우리가 참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또 연결되어 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아픔이 있구나 이러면서 더더욱 이 한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하고 참 귀하죠. 뭐 각종 모든 방송들이 지금 전부 다 기업에 후원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떤 뭐 세상적인 광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순수 복음을 지향하는 이런 방송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은혜로운 사연을 듣고 또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기 있게 생명을 얻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저는 방송이라 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5세면 가장 왕성한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또 25년을 힘있게 뛰어가고 도약하는 우리 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 지난 25년 동안 포항극동방송은 사명을 품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한 줄의 기도로 주님의 빛을 전했습니다. 청년의 시절을 지나며 더 넓은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포항극동방송. 가장 힘있게 달려갈 이때에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으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포항극동방송의 새로운 25년을 함께 열어가실 수 있습니다.
3: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는 그 뜨거운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민수기 14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가나안 땅을 악평한 10명의 정탐꾼에게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불신앙에 기초한 부정적인 보고는 백성들의 원망을 자아냈고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의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믿음의 보고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이루셨고 그들은 살아남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이근호 작곡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하프시코드와 두 대의 리코더를 위한 협주곡 F메이저 BWV 1057번의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을 편곡한 작품이죠. 1738년 라이프치히에 바흐가 거할 때 편곡된 그런 작품입니다. 사실 원곡은 독주 바이올린과 하프시코드로 편곡된 작품인데요. 이 독주 바이올린을 두 대의 리코더로 편곡한 작품입니다. 사실 리코더라는 악기는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

많이 연주하던 아주 쉽고 친근한 악기인데요. 사실 바로크 시대 이후에는 소멸된 악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크 시대 작품에는 리코더를 위한 작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작품은 바이올린을 리코더로 편곡해서 보다 목가적이고 또 보다 친근한 음색으로 바꿔서 만든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3악장은 춤곡의 아주 활기찬 또 바로크적인 실을 짰는 듯한 계속 지속되어지는 선율이 매력적인 피날레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 이 작품 프란스 브루헌과 자네트 판 민헨드르던의 리코더, 구스타프 레온하르트의 하프시코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두 대의 리코더와 하프시코드를 위한 협주곡 F메이저 3악장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지오반니 1막에 나오는 듀엣곡이죠. 바리톤 돈지오반니와 소프라노 체칠리나가 함께 부르는 듀엣곡. 연인이여 그대의 손을 나에게 주어 바리톤 브라이언 터펠,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 정명훈이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전주곡 15번 D플랫 메이저의 빗방울 함께 하시겠습니다. 쇼팽은 24곡의 전주곡을 남겼죠. 이 가운데 15번에 해당하는 빗방울 전주곡은 전주곡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빗방울 전주곡이라고 하는 제목은 쇼팽이 직접 붙인 게 아니라 조르주 상드라는 작가의 회고록에서 폭우가 쏟아지던 날 쇼팽이 빗방울 소리를 연상시키는 곡을 연주했다라고 기록된 그 기록에 의해서 빗방울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합니다. ABA의 3부 형식으로 아주 멜랑콜리한 선율이 그런 빗방울이 내리는 날과 잘 어울리지 않나 싶은데요. 요즘 긴 장마가 계속되는 이 시기에 잘 어울리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쇼팽의 전주곡 15번 D플랫 메이저 빗방울. 오늘 이 작품을 블라드미르 아시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쇼팽의 전주곡 15번 D플랫 메이저의 빗방울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콘체르토의 3악장 준비했습니다. 에나인 얀센의 바이올린 연주,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3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을 같이 이 찬송을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필립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죠.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간청하는 기도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26년도 첫 번째 주일, 7월의 첫 번째 주일. 전반기 6개월이 벌써 다 지나가고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지난 전반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감사했습니까? 사실 감사는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리카나 네팔이나 저기 후진국에 한번 갔다 오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또 단군 이래 최고 잘 사는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주거지, 집, 또 음식 이런 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 이래 여러분 축복을 받아가지고 신라 시대 안 태어나고 조선 시대 안 태어나고 일제 시대 안 태어나고 오늘 21세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큰 축복인 줄로 믿고 월드컵에서는 탈락했지만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감사, 예수 믿는 것도 감사, 동북교회 다니는 것도 감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것도 감사.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내 옆에 우리 성도님이 앉아 계신 것도 감사.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식, 경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가 믿는 나 자신이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난관을 돌파하고 어려움도 돌파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디테일의 시대라고 해요. 워낙 시작부터 차이가 크면 어찌할 수 없지만은 작은 차이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왠지 장사가 잘 되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인생의 길이 탁 열리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작은 디테일에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고 사업의 승부가 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 없어요.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번지르 음악에 입고 다니면 더 화려하고 능력 있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기도를 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의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을 결정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고 성공하고 또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셔서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고 저절로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늘큰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이 제자들이 옆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능력

능력과 힘이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기도를 하더라도 내 멋대로 기도한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이고, 그래야 기도의 수준도 높아지고 내용도 좋아지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의 기도 이렇게 부르고, 기도의 교과서라 하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때가 되면 늘 주님의 기도를 암송하고, 또 주님의 기도를 예배 시간 때마다 또 암송하고, 이 주의 기도를 가지고 세계적인 명곡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주의 기도가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11장에 2절, 3절, 4절에 나와요. 저는 5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2절, 3절, 5절에 있는 주의 기도를 한번 다 같이, 아,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2절,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고 스크린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5절,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을 딱 말씀해 주신 후에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 기도의 방법을 5절 이하에 쫙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쫙 살펴보니까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문을 딱 두드리는 거예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갑자기 찾아, 근데 이 찾아온 친구가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 갑자기 친구가 밤늦게 찾아왔는데 그 친구가 먹을 대접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 문을 두드리면서 좀 먹을 거, 떡, 오늘 본문에는 떡 세 덩이로 나와요. 떡 세 덩이를 좀 구워달라,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밤늦게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것이 우리 문화하고 잘 안 맞지만은, 오늘은 뭐 오늘날엔 호텔도 있고 음식점도 다 있고 알아서 처리하지만은 당시에는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손님 접대하는 것이 소중한 아주 의무였어요. 의무. 그래서 손님을 접대하지 않으면 아주 못된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였어요? 밤늦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밤늦게 찾아왔는데 먹을 것은 없고 할 수 없이 옆집에 가서 두들겼는데, 믿고 친구라고 두들겼는데 이 친구 하는 말이, 야,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시간 이렇게 늦게 찾아오면 어떡하느냐. 우리 가족 다 잠자리에 들었다. 내게 줄 것 없다라고 하면서 친구가 거절을 한 거예요. 이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손님 접대를 하지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포기하지 않고 이 친구가, 친구야, 아무리 밤이 늦었어도 좀 너 믿고 왔는데 좀 구워달라. 졸라대고 매달리고 끈질기게 매달려서 이제 마침내 친구로부터 이제 원하던 음식을 받았다는 오늘 이야기가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였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이 기도에 대한 태도,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방법은 간청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간청,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태도 뭡니까? 간청. 간청을 보니까요, 간절히 청하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뻔뻔하게 졸라대다, 또는 귀찮게 졸라대다, 끈질기게 졸라대다. 그래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끈질기게 매달리며 간청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요, 간절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간절해야 된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청해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태도요, 자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 기도입니까? 기도는 적당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매달리는 것이고 끈질겨야 되는 것이고 간절해야 되는 것이고 간청하는 것이 기도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나의 기도를 한번 적용해 보면 나는 기도가 어떠했는가? 나는 간절했는가? 나는 이렇게 간절함에 기도가 나에게 있었는가?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모든 기도의 차이는 간절함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요,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사진도 한번 찍어주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세요. 옛날에 다 마룻바닥이었죠, 여러분. 예배당 마룻바닥에 앉아서 아기를 포대기에 저렇게 짊어지고, 저 아낙네가 집사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20대 아니면 30대 초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30 안 됐을 거예요. 교회 배경 보세요. 다 판잣집 교회. 그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우리 한국교회가 저런 간절한 기도 속에 응답된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은 저런 기도의 결과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가 있는가? 너무나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쏟아내야만 되는 간절한 기도가 있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줘야 될 안타까운 기도가 있어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그 기도의 뜨거움, 그 기도의 간절함, 그것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간절함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절하게 기도하면 요구한 대로 다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식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의 인생을 보세요. 어머니의 기도, 교회의 기도가 자녀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도 크게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가 세계적인 석학이 되게 해주세요. 운동을 하더라도 국가대표 되게 해주세요. 공부를 하더라도 하버드 대학 졸업하게 해주세요. 아멘도 안 하네. 우리 자녀가 정치를 하더라도 유엔 사무총장 되게 해주세요. 크게 여러분, 꿈을 가지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의 사이즈로 자녀를 보지 마세요. 교회 보내서 꿈을 키워주세요.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은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을 교회 보냈는데 눈물로 기도하면서 키웠어요. 자녀들이 아주 유명한 훌륭한 의사가 됐어요. 교회가 꿈을 키우는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 여름 성경학교 수련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크게 기도하세요. 이 가운데 선교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와도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들은 기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간절함으로 하는 거예요.

새가족들 늦게 예수 믿어도요 간절함 없이 믿었던 나보다 훨씬 커질 수 있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 중에 예레미야의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는요 유다 땅이 아주 절망이었을 때, 아수르의 침략으로 나라가 절망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세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예레미야의 말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재앙이 밀어닥치고 있는데, 현실은 재앙이 밀어닥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재앙 너머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희망이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저 너머의 희망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무리 절망이 암흑이 밀려와도 기도하면 평안과 희망을 예비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큰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현실에 집착이 되어 있어서 절망을 보고 암흑을 보고 실망하고 있는데, 우리 향한 주님의 큰 뜻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면 요구대로 주리라.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인생을 결정해요. 둘째로 기도의 방법은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오늘 말씀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대한 분량이 더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게 뭡니까? 구하고 더 찾고 더 열심히 두드려라. 그래서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까지 말해도 되는데 10절에 또 한 번 반복해요. 잔소리처럼. 왜 할까? 중요하기 때문에. 잔소리 왜 할까? 바른 길 가라고. 어머니의 잔소리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떠나고 나면 그 잔소리가 약이었어. 어머니 잔소리 때문에 바른 길 가는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9절에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10절에 또 반복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죠.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강조, 반복, 점층적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한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중단한 기도가 얼마나 많아.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포기하고. 그런데 기도는요, 포기하지 않고 일생을 걸면서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일생을 걸면서 기도하는 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일생을 두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를 위해서 일생을 걸고 기도해야 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었대요. 이유를 물어보니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1절 이하에 또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요 그래도 인간이야. 인간, 인간이어서 유한한 인간이고 죄 아래 있는 인간이고, 우리 인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악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도 지 자식은 좋아서 자기 자식이 아버지 생선 먹고 싶어요, 고등어 먹고 싶어요 하는데 자식에게 오늘은 고등어 없다, 오늘은 아빠가 준비한 게 있는데 자 뱀이다 하면서 뱀을 줄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은 계란 후라이 또 삶은 계란 먹고 싶어요 하는데 아버지가 보더니 에이야 오늘 계란은 없고 오늘 아버지가 준비한 게 있는데 정갈. 오늘 이 말이 정갈이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벌레, 벌레. 우리 오늘 특송할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요 팀이 있는데 아빠가 결혼 달라고 했는데 벌레를 갖다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아동 학대로 고발 당해 아빠가. 아빠가 집에서 쫓겨나, 쫓겨나. 도리어 달라 그러면 생선이 뭐예요? 계란이 뭐예요? 생선도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신발도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옷도 더 좋은 거 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가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시시한 거 줄까요? 우리 하나님이 째째한 거 줄까요? 우리 하나님이 정갈 줄까요? 뱀을 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걸 주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고 봤더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금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신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금이 더 좋아. 여러분 금이 좋아요? 성령이 좋아요? 성령이 좋으시다고 얘기한 분은 목소리가 작고 금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은 분은 입 다물고 계신 거야. 금이 좋죠? 저도 이거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 성령을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길을 닦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가 어떤 길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나침반을 손에 쥐어주는 사람이다. 그렇죠 여러분? 길을 닦아준다고 해서 그 길대로 인생이 갑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인생의 나침반이 있어서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 가지고 자녀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부모가 여러분 좋은 부모 아닙니까? 또 탈무드에 이런 말도 있죠. 물고기를 주면 하루 만에 먹어버리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고 산다.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 먹으면 그만이지. 그러나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평생을 먹고 사는. 그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물고기만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인 거예요. 오늘 이 성령님은 뭘까? 성령님은요 돕는 자라는 뜻이 있고 안내자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안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른 길을 가려면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갈 때도 안내자가 있는 것이고 길을 가도 안내자가 있어야 되고 이정표가 있어야 되고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내 인생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내자 잘못 만나면 지옥불로 가는데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잘 안내를 해주셔서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바른 길을 분별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누구를 주십니까? 성령님. 이 성령님과 동행하면 길을 잃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가 좋은 길,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마침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간절한 기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축복

0: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거예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 그리고 지난해부터 새가족이 되어서 교회에 정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새가족 같으면 무조건 VIP로 잘 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 성령의 인도로 바른 길을 헤쳐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고, 넘어질 때 있고, 아플 때 있고, 쓰러질 때 있고, 그럴 때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난간도 돌파하고 어려움도 무찌르고 두려움과 불안, 염려, 근심도 기도와 믿음으로 물리치며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존귀하게 능력 있게 큰 꿈을 가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83-4411번, 054-283-4411번 포항 동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성도는 세상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세금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민족의 원망을 사고,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반역한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 말합니다.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체제와 관습에 순응할 때 악에 동참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비판 없이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마라나타 싱어즈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그리고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오늘이 워십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어리석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일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분별의 영을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

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영일만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9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속의 한순간입니다.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신앙에 깊은 질문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은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 전쟁에서 그 전장에서 죽습니다.

쉽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 성읍에 승전가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 아들의 죽음 때문에 통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 모습을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패한 것처럼 도망친 사람처럼 기뻐하지도 못하고 조용히 성읍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울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자였지만 그럼에도 그렇지만 동시에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크고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통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슬픔이 왕 개인의 슬픔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기쁨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이 너무 아팠기에 눈앞에 있는 목숨을 걸고 싸운 그 충성된 백성들을 그 수고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로 감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상처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다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 감정이 공동체의 기쁨을 빼앗진 않도록 나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왕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그 통곡이 너무나 깊어서 전쟁의 승리조차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다윗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질서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맞이한 것은 칭찬이나 위로나 상급이 아니라 왕의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승리하고도 죄인처럼 조용히 패전병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감정이 소중하지만 내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또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슬퍼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슬퍼할 수 있습니다.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눈물은 죄가 아닙니다. 아픔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다뤄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지 못할 때에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부정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너무 강하게 나타내면 함께 기뻐해야 될 자리가 슬픔으로 바뀝니다. 우울해집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은혜도 사라집니다. 구역도, 부서도, 찬양대도, 교육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나의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루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큰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통쾌한 승리였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로뎀 만부 아래서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주님 이제는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더 이상 힘들어서 두려워서 고통스러워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쉬게 하시고 먹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감정, 그 흥분한 그 감정을 무시하지는 않으셨지만 거기에 머물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감정을 어루만지시되 사명의 자리로 다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백성의 원망이 계속될 때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쓰러졌다시피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하였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의 부모입니까? 왜 나를 그들을 그렇게 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한탄하듯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지도자의 힘들고 어려운 감정을 아셨지만 그 감정이 사명을 삼키도록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하시며 장로들을 세워 짐을 나누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를 그 공동체의 중심으로 리더로 다시 세워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사업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상처 등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너무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도 힘들어서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의 낙심이 집안 전체를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이유도 모른 채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거다. 우리의 눈물 닦으시고 우리의 어려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선포하며 웃으며 나아가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가정과 공동체를 붙드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정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감정이 너무나 앞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분위기를 망치고 수고한 사람들의 헌신을 보지 못하고 내 감정만 앞서울 때가 없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감정의 절제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성도답게 믿음으로 표현하되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수고하는 지체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의 기쁨을 지켜가는 감정의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복은 하나님의 회복은 눈물을 멈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매우 강한 말로 직언을 합니다. 사실 듣기 불편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공동체를 살리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압이 다윗에게 직언을 했을 때 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슬픔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간단하지만 다윗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여러분 성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백성이 왕을 만나고 통치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 왕이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다시 자기 책임의 자리로, 자기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은혜롭습니까? 왜 귀합니까? 다윗이 완전히 그 슬픔에서 벗어났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문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니고 눈물이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명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은 상처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회복을 착각합니다. 내가 다 나으면, 내 상처가 다 아물면, 이제 더 이상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렇게 회복되면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책임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그냥 둘 것 같습니까? 그 아픔을 계속 헤집어서라도, 그 눈물을 계속 흘리게 해서라도 그 자리에 못 쓰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아픔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 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왕 앞에 나아갔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자리로 직접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은 무기력의 눈물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어지는 눈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민족의 위기가 닥쳤을 때 에스더가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금식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무슨 마음으로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 각오를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당시에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그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어요. 왕비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 없어져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약속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 내가 서야 하는 그 자리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통증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다시 식탁의 자리로 나오고 다시 사람을 만나고 다시 일상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완벽해져서 일어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지금 나의 감정을 추스리고 돌아가야 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양육하는 사명의 자리가 있고, 또 직원이라면 직장의 책임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리더라면 공동체를 섬기며 이끌어갈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웃이라면 옆 사람을 격려하는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사명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감정이, 나의 상처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삼켜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우리를 더욱 깊고 강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가정의 상처로 아파 본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봤던 사람이 자녀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그 고통을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재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울되 다시 성문 앞에 앉아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패가 있어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다시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시 성문 앞에 앉은 다윗처럼 더 이상 깊은 감정에 머물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된 회복이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정죄보다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면 다윗이 성문에 앉아 백성들 사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파 가운데 백성들이 서로 변론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변론하느냐? 다윗 왕이 전에 우리를 모든 대적에서 구원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런데 압살롬 때문에 우리가 왕 앞에서 도망하였으니 이제는 압살롬이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시고 와야 된다. 왜 잠잠하고 있느냐.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모셔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억지로 사람들을 몰아세운 게 아니에요. 왕이 제자리를 찾아 나가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자 백성들 스스로도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과거에 다윗이 베풀었던 그 구원을 기억하고 다시 다윗 왕을 왕궁으로 모셔와야 한다라는 생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곧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바로 왕궁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백성들이 회복될 때까지, 자기를 찾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되찾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생각해서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무너졌을 때 공동체는 종종 조급해야 합니다. 빨리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빨리 정리하고 빨리 평가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려고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시간을 주시고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스스로 깨닫게 하시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알다시피 그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아들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집을 나갑니다. 떠납니다.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있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끌고 오지 않았어요. 먼 나라에서 다 무너지고 제정신이 들고 아버지 집을 스스로 기억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다고 무관심하면서 기다린 게 아닙니다.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고 바라보고 있었고 돌아오는 그날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또 마가는 어떻습니까? 선교 현장에서 중도에 힘들다고 이탈해버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바울에게는 큰 실망을 안겨줬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는 일까지 생겨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세워줬어요. 그 결과 한때는 미숙했던 마가가 나중에는 마가를 미워했던 바울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귀한 동역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 주었기에 마가가 다시 세워줬고 다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회복은 이와 비슷합니다.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섣불리 몰아붙인다고 절대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스스로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진 사람은 대부분 자기 마음속에서 이미 싸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으로는 부끄러움과 후회와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너무 빨리 정죄하고 밀어붙이면 그 사람은 은혜로 돌아오기보다 더 깊은 상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 한 번에 타는 아이가 있습니까? 두발 자전거 탈 때 대부분이 다 몇 번 넘어집니다. 아무리 배워도 빨리 배워도 넘어져요. 그런데 그때 부모가 아니 이것도 못하냐고, 남들은 외발 자전거 바퀴 하나도 타는데 너는 두 개도 못하냐고 몰아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다시는 자전거 안 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가 괜찮다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러면서 잡아주면서 격려해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방 배웁니다. 금방 달려갑니다. 우리 아이들 세 명도 그렇게 키웠어요. 자전거 탈 때 어쩔 때는 답답할 정도로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쪽 밟아서 넘어지려고 할 때 이쪽 얼른 밟아봐, 그러다가 다시 넘어지려면 이쪽 얼른 밟아봐 그러면서 가르쳐주고 뒤에서 잡아주고, 그러면 아빠 잡고 있지 아빠 잡고 있지 걷는데 잡고 있습니까 안 잡고 있습니까? 안 잡고 있죠.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전거 배우고 일어나는 겁니다. 넘어짐 속에서 결국 균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겁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중요한 것은 빠른 평가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의 기다림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도와주면 그 사람은 언젠가 스스로 돌아올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사랑은 넘어진 사람을 향해서 돌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내로 기다려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오래 참으시고 또 다시 기회 주시고 넘어지면 또 다시 붙드시고 은혜를 기억할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또 돌아오잖아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렇기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진 지체를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영일만 교회의 사랑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날마다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비판이 일어나고 바리새인과 같이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강급한 마음에 사명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일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은혜를 주고 있어요. 다윗은 완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었고 감정에 쉽게 흔들렸고 깊이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성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무너졌던 공동체도 다시 회복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먹을 걸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0: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내 감정을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다윗처럼 상처 입은 마음까지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일어나 우리 구역을, 우리 영일만교회의 모든 공동체를 다시 회복의 은혜로 세워가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 영일만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4국에 5013번, 284-5013 포항 영일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이번 주부터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시작됐습니다. 찬양으로 풍성한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며칠 전 방송에서 여름철 가장 좋아하는 제철 과일과 채소를 여러분들께 여쭤봤습니다. 수박 당연히 보내셨고요. 천도복숭아, 매실, 또 옥수수와 오이까지 정말 다양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문자를 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입맛이 막 돌더라고요. 이런 제철 음식은 맛도 좋지만 영양도 풍부해서 우리 몸에 많은 도움

도움을 주는데요. 그런데 우리 몸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찬양! 시편 71편 14절 말씀입니다.

말씀과 은혜로 영의 양식을 채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름맞이 제철 찬양 많이 올려드릴게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샬롬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평안한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녁 6시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요, 이 퇴근길에 찬양 듣기 원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일상을 보내셨는지, 또 어떤 오전, 오후였는진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세상 근심과 걱정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주파수 꼭 고정해놓으세요. 90.3MHz 포항극동방송입니다. 노을릉도에서는 FM 96.7MHz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오늘 한번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끝까지 신청하신 찬양들 많았어요. 또 새롭게 신청해주신 찬양들 오늘 많이 올려드리려고 하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 보내주세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찬양 신청 찬양으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2667번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네, 오늘 강원도 홍천 날씨는 비교적 선선했습니다. 포항은 후덥지근했다고 하더군요. 하시면서 신청곡은 고요한 바다로 신청합니다. 네, 계속해서 더운 날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습하기까지 해서 또좀 힘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찬양에 집중하면서 더위를 좀 식히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청하신 찬양 바로 올려드릴게요. 고요한 바다로, 이 여름에 바다를 또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네, 바다가 들어가는 찬양들, 찬양 속에 바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찬양들 두곡 올려드렸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그리고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크룩스의 목소리였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0: 많고 풍성하게 흘러 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네, 여러분들은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 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목요일이죠. 계속해서 풍성한 찬양들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월요일에,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극동 상식 코너 처음으로 올려드렸었어요. 짧게 상식을 나누고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유용한 생활 상식을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짧지만 아주 유용해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름철 이거 참 싫어요. 아, 요즘 저희 집에도 이게 자꾸 나와가지고 좀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이 친구에게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여름철 초파리 퇴치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네, 극동 상식입니다. 여름철 초파리 퇴치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분무기에 에탄올 한 컵과 유통기한이 지난 구강 청결제 반 컵을 2대 1 비율로 섞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싱크대 배수구 또 음식물 분리수거함에 수시로 뿌리면 날파리 초파리 예방은 물론 악취 제거에도 탁월합니다. 그리고요, 달걀 껍질이나 치킨 뼈는 초파리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예요. 빠르게 버리시면 더 좋은데요. 만약 버리시지 못한다면 약국에서 1, 2천 원에 구매 가능한 붕사를 물에 타서 쓰레기통 위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무기에 붕사와 물을 섞어서 쓰레기통 위에 뿌려주시면요, 초파리 유충까지 완벽하게 차단됩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탄올 그리고 구강 청결제 2대 1 비율로 섞으셔서 날아다니는 초파리 그리고 악취를 해결하실 수 있고요. 붕사와 물을 섞으면 쓰레기통 속 유충, 이 초파리 유충 알들을 원천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분무기에 섞어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쉽게 발생하는 초파리를 잘 예방하시는 우리 방송가족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 방송 울릉 FM 96.7MHz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찬양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8570번님께서 이 찬양 신청하셨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 찬양 듣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인 이 말씀 찬양으로 다시 묵상하고 싶어요 보내셨어요. 아멘입니다. 우리 웨이홈의 목소리로 올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히즈플랜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음 찬양, 신청 찬양입니다. 우리 8335번님께서 신청하셨어요. 계속해서 말씀에 관한 찬양 올려드렸는데 생각나신 것 같아요, 이 찬양. 네, 저랑 통하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 듣고 싶어요. 은혜로운 찬양으로 또 주님과 함께하는 저녁 보내고 싶네요. 보내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말씀 앞에서 가사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말씀인데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모든 정답은 성경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설계도가 있지요. 바로 성경책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목요일 저녁 찬양으로 계속해서 풍성한 시간 보냈는데요.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 오늘 올려드리지 못한 찬양들은요, 내일 또 다음 주에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희망주 리조이스의 목소리인데요. 우리 인생 길에서 정말 답답하고 지칠 때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로 모든 상황을 돌파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여러 일들을 저희가 만나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요. 우린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하고 계세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늘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주 찬양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는 최고의 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금방 시들어 썩어질 월계관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욕망을 억제하며 애를 쓰는데 하물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절제가 필요할까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은 세상의 어느 상과 비교도 안 되는 값지고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값진 면류관 받기까지 유혹을 이기고 성령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분과 열정이 동기부여가 될 때 움직이려 합니다. 그런데 진정 대단한 사람은 느낌이나 감정, 열정을 넘어 사명을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하고 싶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고 오늘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 결국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큰 일을 이루게 된다고 믿습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 날에도 묵묵히 오늘을 살아내는 그 걸음, 담담한 순종의 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아름다운 결과물이 빚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뜻밖의 은혜를 누릴 날을 기대하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과 욕심 앞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때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악의 세력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목표가 분명한 삶, 주님께 상급받을 나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유혹을 이기고 절제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푯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홀로 힘겹게 지낼 때 디모데에게 따뜻한 겨울옷과 성경책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고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힘들 때 서로 붙들어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있어서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탁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유혹을 이겨내고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고 잘 절제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무 좋아요. 순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이해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그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그냥 가지 말고 저 한 잔도 마시면 5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하지 마시고 모두 다 한 구다씩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1: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천 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포항 동일교회 장성표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10장 35절로 39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새겨야 할 말씀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탄절 너무 잘 알아요. 어떤 날인지. 부활절 알아요. 추수감사절 그래도 좀 이해를 하는데 맥추감사절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좀 이렇게 깊이 이해는 좀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맥, 보리, 맥, 보리를 추수해서 이런 이제 그 올해의 첫 열매가 보리 밀이에요. 2026년 올해의 첫 열매. 이것을 수확해서, 드리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40년,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황량했던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씨앗을 뿌렸는데 보리, 밀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수확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그 땅에서 처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가 맥추 감사절이죠. 또 맥추 감사절은 원래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포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서울을 가시면 어느 휴게소에 들려서 이렇게 잠시 휴식을 합니까? 서울을 가다 보면 한두 번은 쉬어야 합니다. 휴게소에 들어가면 커피도 한 잔 드시고 그렇게 나와서 바퀴도 한번 발로 차보고 차량도 한번 둘러보고 아 서울까지 아직 이만큼 남았네 하고 운전을 시작하는 거죠. 그와 똑같이 맥추 감사절은 2026년 1월 1일에 출발해서 6개월 반년을 살고 7월의 첫 주일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아 올해 7월 앞으로 6달이 남았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삶을 되돌아보고 감사하며 점검하는 시간이 또 이 맥추 감사절이죠. 그런데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이런저런 이유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꼭 꼬집어서 너 맥추절을 지키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밭에 뭘 뿌려요? 보리 씨앗을 뿌렸어요. 밀 씨앗을 뿌렸어요. 감자는 뿌려요? 심어요? 심쪽 쪼개서 이렇게 심죠. 어쨌든 쪼개서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 올레의 첫 열매를 거두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의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해놓고 감사합니다.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 수장절. 첫 열매, 올레의 첫 열매로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 이렇게 지키려 했어요. 잠언 3장 9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3장 9절. 너의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가 뭐요? 살구, 복숭아, 산딸기, 뭐 이런 거 있죠? 요 사이는 뭐 하우스를 해서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맞나 싶을. 그렇지만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주님은 첫 것을 가지고 감사해라. 하나님이 첫 것을 먹고 싶었어요? 아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유월절 지키라, 맥추절 지키라, 수장절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지키라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유월절이라고 있어요. 한 해에 시작할 때 유월절이라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어요. 말이 노예고 종이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도 힘들고 부르짖으니까 해방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달라. 택도 없죠. 노예가 있어야 비돔 라암세 국고성도 쌓고 사는데 어떻게 보내요? 못 보낸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요? 일방적으로 열 가지 재앙을 이집트에다가 애굽에다가 퍼붓습니다. 이 파리 악질 독종 막 쫙 해도 우박해도 안 됐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집트 애굽에 있는 처음 것들은 다 내가 죽이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이것이 유월절인데 이것을 보고 재앙이 넘어갈 유, 건널 월, 재앙이 넘어가고 건너가고 이 집은 피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항복을 받고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날이 유월절, 애굽에서 나오던 날 허겁지겁 발효되지 않는 떡반죽 그 밀가루 반죽을 어깨에 메고 나오던 날, 노예에서 해방되던 날, 우리가 구원받은 날,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의 은혜 유월절 되돌아보며 감사, 출발하면서 감사. 이 유월절을 통하여 정말로 감사해라. 두 번째 맥추절, 첫 열매 가나안 땅에 와서 얼마나 감사하냐. 이 보리와 미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 현재의 감사, 지금의 감사. 그리고 나서 수장절 이렇게 수확을 해서 창고에다가 모아드리고 연말에 하나님 먹을 것을 저장했어요. 지켜주실 것을 감사해요. 감사. 이 절기를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하여 나는 내 자녀들이 정말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절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맥추절을 통하여 잊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다시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의 목적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 감사하는 마음, 이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들어가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사도, 그 자동차를 탈 때에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없다면, 그 자동차

하는 그렇게 좋은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서도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데모요. 하나님, 나는 왜 꼬라지가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은 안 아픈데 나는 몸이 이렇게 아픕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고 데모지 어떻게 기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시편 100편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0편 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에 들어간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감사함으로 예배 시간,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또 해야 할 것은 그분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것. 이 찬송, 송축, 감사 전체가 감사예요. 찬송은 적극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감사함으로 기도가 시작되고 감사함으로 찬송이,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성경에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 본문 말씀은요, 이 느헤미야잖아요. 정말로 온몸으로 깨달은 이것을, 진리를 깨달은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느헤미야라는 이 성경책은 어떤 성경책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그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키잖아요. 멸망을 당하고 이 백성들이 똑똑한 사람, 젊은 사람, 괜찮은 사람들을 다 바벨론 포로로 다 끌고 갑니다. 그냥 예루살렘에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그 멀리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몇 년 동안 사느냐? 70년 동안 노예로 살아요. 종으로 살아요. 70년 동안 그 바벨론 땅에 살면서 무슨 노래를 제일 많이 불렀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노래를 제일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모이면 저들은 나의 살던 고향은, 그러면서 고향 얘기하고, 예루살렘 우리가 시온에서 놀 때가 좋았다, 그 시온산 언덕, 다윗 언덕,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노, 고향 돌아가면 멋지게 우리 회개하고 잘 살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70년 만에 고레스가 해방을 선포합니다. 돌아옵니다. 1차 지도자가 스룹바벨, 2차 지도자가 에스라, 3차 지도자가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지만 연세가 많은 허리가 허연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기대하고 돌아왔는데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고 고향이 엉망진창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노?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온 백성들아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라,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나무 강단 위에 올라가서 성경 율법책을 펼칩니다. 성경을 펼칠 때 자리에서 전부 다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온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많은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했잖아, 우리가 막 살았잖아,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다시 해방시켜 돌아오게 했잖아, 그런데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불타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우리가 참 제대로 살지 못하냐 하면서 백성들이 응응 말씀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저들이 왜 울었을까요? 울었던 이유가 9장 3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4절,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잖아.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키지도 아니하고 순종도 아니했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었잖아. 35절 그들이 이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어떻게 해요?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서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셨는데 이걸 누리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잖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응응 울면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 땅이 왜 이렇게 해파되었는가? 왜 성전이 저렇게 허물어졌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면서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래, 우리가 적당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지금부터 이 여기다가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자. 이걸 가지고 임봉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봉한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자.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뭐해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임봉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돌로 만든 도장, 예, 뼈로 만든 도장 끄집어내서 앞으로 이렇게 살기를 탁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데 10장 1절에서 27절은 거기에 이름을 쓴 자들, 거기에 도장을 찍은 자들의 명단을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자기의 이름들을 쭉 기록한 명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장을 찍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쭉 나열하면서 약속한 것이 뭔가 하면 10장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첫 열매, 토지의 소산의 만물, 소산의 만물이 뭐냐 하면 처음 익었는 것. 여러분 마트에 가서 참외를 살 때 만물이 맛있습니까? 끝물이 맛있습니까? 예, 만물이. 예. 그래서 참외도 처음에 나올 때 맛있죠. 저 이제 오늘이 7월이니까 9월 이래 되면은 예, 사면 안 됩니다. 맛이 없습니다. 제 고향이 성주라서 잘 알죠? 예, 만물이 나올 때는 한 상자에 5만 원 하지만 끝물은 한 상자에 5천 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하실 분이 지금 성주에 가서 5천 원 주고 사와서 거리마다 다니면서 자매가 왔어요. 한 바구니 5천 원, 5천 원 이러잖아요. 그냥 한 바구니 5천 원 줘도 남는 거예요. 자요? 지금 참외 사야 되는데. 만물이 만물. 끝물 말고 만물을 왜 이렇게 하자라고 첫 열매를 드리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39절, 제일 39절 마지막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해요?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허물어진 성벽, 불타버린 이 성전 다시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리자,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드리자,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마음을 드리자, 드리자. 그러면서 10장 37절에 가면 이렇게 또 다짐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37절에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다가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레위 사람들에게 왜 11조를 주었는가 하면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레위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레위 사람

사람들은 그냥 성전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어요. 그러니 농사를 짓지 않고 성전을 돌보고 제사를 집자는 데 전념하니까 10일 백성들이 11조를 준 것을 가지고 레위 사람들의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모든 소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산. 소산이라는 것은 토지 소산의 만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산물의 11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산물은 우리가 수확한 무를 10개를 수확했으면 1개를 드리는 겁니다. 보리 10마를 수확했으면 한 마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리는 그 마음이 이게 여러분 이 절기나 모든 마음은 이게 감사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이 여러분 부모님의 생신인데 부모님에게 감사 선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감사 선물을 하고 싶은데 금액을 얼마 정도 하면 적당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감이 옵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거나 이걸 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나 예물을 드리는 모든 기준도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서 드리는데 이걸 가지고 고민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모든 앞에 단어를 보면 자원하여, 내가 스스로 원해서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성심껏, 인색하지 하지 말고 즐겁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주님은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복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우리가 이 마음을 놓치고 살았잖아. 이 땅에 살면서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막 살다가 이렇게 되었잖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자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임봉을 한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은 아니고 그 앞에 목사님이신데요. 서울 세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었던 집사님 얘기를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 집사님 부부가 부자였는데 연세가 많아서 아들이 셋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정리해서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고 두 부부가 좋은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대요. 실버타운에 두 분이 들어가서 편안히 사는데 어느 순간에 그 엄마가 부인이 먼저 천국에 가고 아빠, 남편만 실버타운에 홀로 덩그러니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빠의 마음이 이제 가고 나니까, 부인이 가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적적해서, 아, 자녀들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온갖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큰아들아, 며느리하고 같이 한번 보자. 그래서 불렀어요. 실버타운으로. 너희 엄마가 가고 나서 내 마음이 적적하다.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나. 아들아, 나도 손자도 좀 보고 너희 집에 가서 함께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 실버타운도 이제 좀 그렇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들이 밖으로 창문을 이렇게 빼고 눈만 끄뻑끄뻑하고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 부인을 한번 봤다가 창문 밖을 봤다가 눈만 끄뻑끄뻑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거라 해서 갔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세월이 흘러서 둘째 아들 내외를 불렀대요. 둘째 아들아 좀 오너라. 내가 이제 혼자 여기서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너희 집에 가서 손자들하고 좀 같이 좀 지내고 싶다. 내가 너희 집에 가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하는 말이, 아버지 형님도 있는데 왜 그걸 저한테 얘기하세요? 형님이 뭔가 해야 되지 왜 저한테? 그러면서 머뭇거리더라는. 그리고 갔어요. 며칠을 있다가 막내 아들을 내외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좋아하면서 반색을 하면서, 아버지, 아니 형님도 있는데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아버지, 그런데 우리 집이요 조금 그러니까 아버지 한 달 시간을 주시면 우리 집을 잘 인테리어하고 정리해서 아버지를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좀 불편하시지만, 마음이 그렇지만
여기서 한 달간만 견디시면 제가 돌아가서 오늘부터 집을 잘 정리하고 해서 아버지를

0: 밥을 못 시겠습니다. 기다리세요. 하고 두 내가 집에 들어가서 집을 인테리어하고 새롭게 해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려고 실버타운에 왔습니다. 아버지 집을 잘 인테리어했어요. 돈이 좀 들었지만 아버지가 쉴만한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고맙다 막내야 고맙다. 네 마음이 참 예쁘다. 자 여기 통장이 있는데 이거 인테리어 했는 거 처리하고 쓰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이 나이에 너희 집에 가면 뭘 하겠니? 평생을 여기서 살았는데 나 안 간다. 나 안 간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냥 너희들의 마음을 좀 알고 싶었단다. 그러면서 막내 아들에게 통장을 쥐어서 보내줬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있을까요? 통장 갖고? 그분이 막내 아들이요. 통장 있는 분이. 여러분, 요 마음이, 이런 마음에 이게 삶의 여유예요. 요런 감사함이 있는 사람이 축복의 그릇이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이래도 nothing, 아무것도. 하나님은 이런 마음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책상에서 하는 버릇처럼 책상에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냥 책상에서 가만히 앉아서 주님 앞에서 그냥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그래도 숨쉬고 건강하니까 감사해요. 그래도 여우 같은 마누라 주시고 자녀들 있으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나 같은 걸 뭘 사랑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통일교회를 저에게 맡기셨습니까? 좋은 장로님들, 군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 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서 하나하나 감사를 짚어나가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아버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문제가 확 사라져요. 그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확 사라져요. 2014년 늦게 늦을 무렵에 어느 날도 책상에 앉아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 감사가 물밀듯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를 불러서 여보, 암만 생각해도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다.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만 찬양하지 말고 뭔가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당신하고 나하고 매주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언제까지 일인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해. 그래서 2015년부터 오늘날까지 매주 감사 헌금하면서 산다? 기분 나쁘신 분 같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함을 적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동일교회 교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마음의 여유,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궁궐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 죄악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게 하심도 감사,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통일교회에 내가 다님에 감사, 이 감사함이 의식 무의식 깊은 곳에서 감사해요 주님 이렇게 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감사함으로 확 열립니다. 내 마음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 감사함이 온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천 원짜리 만 원짜리를 하나 탐내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런 감사한 마음이 늘 있기를 원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극치의 말씀이고 마음이십니다.
1: 오신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 동일교회 장성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동일교회 지역번호 054-282국에 213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기도,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포항극동방송은 이 땅의 부흥의 그릇이 될 것을 꿈꿉니다. 이 땅의 부흥을 담아낼 포항극동방송 사역에 기도를 보태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기도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중보기도회에서 주님 앞에 함께 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거나 샵 9030으로 중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방송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40년은 우리들 자신의 인생 역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척박한 광야와도 같은 우리 마음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변화의 여정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도사리고 있죠. 홍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리고 같은 장벽도 무너뜨려야 합니다. 또 불신앙의 마음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자, 복된 땅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 꼭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 나누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 온전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찬양 세 곡으로 오늘 순서 출발했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제이어스의 찬양 들으셨고요. 엘샤인의 그 사랑, 그리고 빨간 약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시간 찬양들 나눌 텐데요. 여리고 같은 장벽 앞에 있으신 분들, 홍해에 가로막혀 있으신 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이 시간 문자로 또 함께 해주시면서 찬양 들으시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함 반드시 얻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실 곳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이고요. 이 시간 찬양 함께 나누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637번님께서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요양병

출근하고 계시다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 듣고 출근하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일터를 향하시는 분들, 또 주님 앞에 쉼을 얻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찬양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637번님 신청해 주신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듣고 오시죠.

조준모의 강물까지 듣고 오셨어요. 앞서 들으신 곡은 거기 너 있었는가 영어 찬송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찬양함으로 주님의 약속 꼭 붙드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사연과 또 신청곡으로 꾸며가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또 찬양 들으시다가 또 감동이 오시는 분들 언제든지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샵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기도 제목, 또 축하 메시지, 위로 메시지 모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662번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로 하루가 참 힘겨웠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부르면서 마음의 힘겨움을 털어놓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으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쉼을 주시는 그 주님 온전히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2662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듣고 오시죠.

우리 안에도 광야가 펼쳐져 있음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풍성한 찬양 나눴는데요. 계속해서 이 변화의 여정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지만 주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이 천국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소망이 전해진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풍성한 찬양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관유라는 기름이 있습니다. 보통의 기름들은 그 나무나 그것을 추출하는 본체의 이름이 붙죠. 그런데 이 관유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듭니다. 감람류의 아주 좋은 향유와 제피와 창포와 모략 등을 섞어서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성별의식에 사용되는 거룩한 기름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성전의 모든 기구는 사람조차 이 관유를 발라서 구별하였죠. 아무리 잘 만든 물건이라 할지라도 이 기름을 발라야지 이제 구별이 되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것, 그것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관유를 바르지 않은 것은 성전 안에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관유를 바르는 이유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예물은 이렇게 구별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자 애쓰는 나의 입을 다스리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 그런 은혜를 누리는 모든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곡으로 어노인팅 앨범 가운데서 하늘에 나는 새도 들으셨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요. 사람들이 좀 화가 많이 나고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좀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 어떤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져서 윤리적인 수준이 높아져서 이것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안에서 그것을 다스리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그 왕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감정의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 데라니온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고요.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면 그게 나의 자격이 되면 아 나는 왕의 신하니까 내가 이때까지 이 나라

회사에 공헌한 게 얼만데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 그 1만 달란트는 자기가 갚을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그럼에도 은혜가 우리의 자격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감사함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데라리온 빚진 친구의 멱살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한쪽 뺨을 때려도 반대편 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네, 그것은 은혜 외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쯤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는데 아유 내가 이것쯤이야. 내가 이렇게 한 대 맞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좋겠다. 참 어렵죠. 듣기만 해도 이 더운 날씨에 짜증나시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배워야지 우리가 주의 자녀의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오리엔팅의 앨범 가운데서 한 곡 더 들으셨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둬. 제가 동해면에 개척을 하고요. 저희 교회 위치가 주변에 다 억새밭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연 속에 있는 것 같은, 앞에 이제 아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좀 뭐 대부분 주변은 지금 다 억새숲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또 동물을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 마당에 지금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유기견이거든요. 교회 마당에 다 버리고 가시더라고요. 뭐 교회 다 버리면은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버리고 가셨는 것 같은데 잘 키우고 있습니다. 3년 되었는데 처음에는 버림받고는 학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도망다니더라고요. 여자를 보면은 괜찮은데 남자를 보면은 아주 멀리 도망가서 숨어서 안 나와요. 그래서 참 오래 걸렸습니다. 친해지는데. 하여튼 뭐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니까 또 교회 마당에다가 햄스터를 버리고 가셨더라고요. 통에다 넣어가지고요. 그래서 그것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제 방에는요. 고양이 새끼가 한 마리 있어요. 아, 새끼 고양이. 고양이 새끼라고 하니까 발음이 새끼 고양이가 있습니다. 저 또한 뗀 거를 제가 우유 먹여서 키웠어요. 지금 한 석 달 정도 됐습니다. 동물이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 방이 좁은데 개 사료에다가 고양이 사료에다가 햄스터 사료에다가 뭐 고양이 모래에다가 햄스터 모래에다가 뭐 점점 제 방이 좀 네, 창고 비슷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동물을 또 워낙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동물을 너무 좋아했는데 희한하게 그걸 알고 갖다 버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꾸 갖다 버리세요. 그래서 뭐 키우고는 있는데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동물을 좋아하니까 동물이 더 많이 부흥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저는 그래도 동물보다는 한 영혼을 더 사랑합니다. 뭐 한 10년

지나니까요. 마음속에 좀 초월하는 느낌들도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딱 맞는, 너 필요한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사람들을 보내주시는구나. 감사함이 있습니다. 막 큰 교회 돼야 되겠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요. 신학교 가면서 서원할 때도 그런 생각은 가지지 않고 갔던 사람이고요. 그냥 감사하구나. 동물이 와도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이들도 주중에 많이 놀러 오고요. 또 성도들이 참 즐겁게 감사함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은혜죠.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감사가 동시에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내 속에 자꾸 자격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제 불평불만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극동방송 모든 식구들은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인 은혜 말고요. 그 은혜에 매일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민 목사님의 산상수훈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유명한 것이 산상수훈이죠. 그 이유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는 일반적인 어떤 철학자들이나 삶의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이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 깨달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근데 특별히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제 팔복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같은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말하는 복의 90%는 돈이거든요. 성공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심지어 목사한테 와서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되면 제가 기도하죠, 저한테. 네, 제가 기도하고 가서 사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풍성한 것도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못 알고 있으면요, 이미 받은 복도 모르고요, 자꾸 복을 달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의 복 아니면 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복 받은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복받은 삶을 가지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며 살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네, 예수 전도단의 앨범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린 양 들으셨습니다.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뭘 하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뭘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 네가 하나님만 믿는다면, 네가 믿음 안에 살고자 애쓴다면, 네가 욕심에 빠지지 않고 정말 매일의 삶에서 주의 자녀로 살려고 애쓴다면 네가 뭘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예전에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제가 지금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직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에게 조언을 구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직장을 구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이 직장을 가든 저 직장을 가든 집사님께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 땅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너가 먼저 선택해라. 나는 어딜 가도 상관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어떤 직장을 가도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뭘 할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말씀에 힘을 얻고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위로 앨범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6장 전반 부분을 보았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집사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자격이 있었는데 그 자격 중에 하나가 다른 무엇보다도 칭찬듣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 의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나누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들 중에 이제 스데반이 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특별히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스데반이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음을 한 번 더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이 스데반은 지혜를 갖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을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스데반은 참된 믿음을 가진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믿음 충만한 자였다 하는 것이죠. 정말로 구원은 믿음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믿음, 곧 증거하는 믿음도 소유한 그러한 스데반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의 총합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10절에서 그가 능력이 충만한 자였다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당시 스데반을 비롯해서 집사로 선택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장 5절 말씀을 좀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섯 사람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두 사람, 한번더 말씀드리면 스데반과 빌립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다시 또 언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비록 그들이 구제하는 일을 맡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 관한 기록은 그들이 아주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장 6절로 가보실까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래 안수하는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이론들이 있죠. 또이 안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혹의 영들이 또 역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많은 사람들은 안수의 어떤 신령한 능력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손을 얹은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능력을 손을 얹음으로 얹음 받은 사람에게 전달되어진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타인에게 안수함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이 매기 목사님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했냐면 옮겨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에 있는 병균밖에 더 있겠느냐. 여러분은 병균들을 건네줄 수 있어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안수함으로 건네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게 되죠. 왜 안수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공부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더 공부한 것을 기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죄인은 그의 손을 희생물이 된 짐승의 머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것은 제물로 드려진 짐승이 그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즉, 제물이 죄인과 동일시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그 짐승의 머리에 제주가 손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한번더 말씀드리면 죄인과 동일시되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손을 집사들의 머리에 올려놓았을 때 그것이 뜻하는 바는 바로 그런 거죠. 이제 집사들이 그들의 협력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제 함께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한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직무를 위해 따로 구별된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일로 함께 교제하는 자가 되었으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표자가 되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담당했던 직무는 사회적인 봉사였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부족한 영역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았으니까요. 본인은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계획을 가졌고 그 계획은 먼저 교인들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역시 우선 교회 자체를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있고 증거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특별히 저 북녘 땅, 더 나아가서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중국의 동북 삼성에까지 이와 같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충심으로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라디오 사역이라든가 TV라든가 또 어떤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점점 더 왕성하게 일어나야 된다. 특별히 요즘은 매스미디어 시대이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극동방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제사장들이 주님께로 많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이 사역을 통해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중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성전 휘장이 둘로 갈라질 때 아마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돌아온 제사장 무리들 중에는 그러한 경험이 계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 성전 휘장이 그 갈라진다고 하는 게 영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어 가지고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집사님들 중에서 특별히 한 사람에게로 옮겨지는데 스데반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죠. 8절로 가보실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집사님들은 표적과 기사를 베푸는 은사들을 가졌다는 점에 있어서 사도들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직분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그 독특하지요. 스데반이 복음의 강력한 증인이 이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그는 사두개인들의 증오를 받게 됩니다. 거짓 증인들은 고소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리보디노, 구네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되 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제 스데반이 그렇게 고소함을 당해가지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자 거짓 증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어머 저 사람은 저랬다 저 사람은 저랬다 이제 거짓 증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이 거짓 증인들은 반만 지금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 건다 거짓인 거죠. 예수님은 정말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 성전을 헐면 그분이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으나 그분은 자신의 몸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재판시의 거짓 증인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그것을 잘못 진술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 스데반에 이르러서도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되어 없어지리라고 말한 이 스데반의 말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가 없는 성전은 황량하고 쓸모없고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모세의 규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모세가 말한 성전의 의미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지금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는 구원받지 못하며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은 모세 시대에서도 계속해서 증거되었던 것이고 오늘날도 똑같은 의미와 진리로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고소는 스데반을 이렇게 뭐 고소하고 있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사실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아마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장을 그렇게 접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7장에서 우리는 공회 앞에서, 6장에서 고소하고 뭐 고발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변호하는 또 변론하는 이 스데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참, 그것은 실로 위대한 변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해석임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반항과 거역에 대한 냉철한 비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스데반은 공회를 가리켜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이요, 그분을 죽인 자들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죠. 물론 그것이 그들의 가장 혹독한 증오를 일으키게 되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는 스데반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용기를 갖게 되는가,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분명히 나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좀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있다라고 봅니다. 스데반은 그의 영감에 넘치는 민족사 개요에 온 국가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시기는 결코 없었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믿는 남은 자 곧 소수의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곳에 마치 그루터기처럼 남겨두셨다.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죠.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어요. 그들은 이 스데반에 대해서 신란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고소의 사실에 대해서 너 지금 묻는 것이냐? 아니 그러니까 너 정말 사실이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나 스데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그들이 제기한 고소에 대해서 언급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언급조차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굉장한, 정말로 굉장한 시작을 1절과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가리켜 형제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보아 그들의 동포요 형제들임에 틀림이 없으니까요. 또 그는 나이든 자들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젊은이로서 그러한 존경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이러한 청년이 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초기 기독교를 청년운동이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사실 기독교를 청년운동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전혀 사실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스데반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탁월한 직분을 감당한 두 사람은 스데반과 다수 사람 사울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들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 형성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남다른 나름대로의 젊은이였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들 두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귀한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주님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났을 때에는 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를 정말로 십자가가 둘로 갈라놓았던 것처럼 십자가가 또한 다시 스데반과 다수 사람 사울을 서로서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 회개를 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너무도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을 처음 보았을 때는 아직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로 보였겠어요. 참 저런 뭐 그래서 죽이는 그 단계까지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스데반의 이 7장 1절과 2절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연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통한 자만이 알 수 있는 메시지였어요. 그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민족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너무도 귀한 하나의 초점이라고 하는 사실,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동일한 점을 마태복음에서도 발견하리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멀리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고 싶다면 누가복음으로 가서 보시면 됩니다. 어쨌건 스데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비록 그 나라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거역한 나라로 그가 규정한다 이렇게 할지라도 남은 믿는 자는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는 지금의 이 조직교회, 뭐 저도 한 개교회의 목사입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형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곧 유형교회 안에도 믿는 자가 남아있는 것이죠. 유형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신자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은 종종 세상에 저런 사람도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0: 묻습니다. 비록 그가 교회 안에 다닌다 해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해도, 그리고 교회의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 안에도 믿는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유형교회 안에도 소수의 참 신자가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참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제가 지금 매기 목사님의 말을 여러분들이 듣기 쉽게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참 신자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은 항상 순종을 낳습니다. 스데반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유역 하루의 메소포타미에 살았던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곳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으니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3절로 가보세요.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의 집을 떠나게 하셨던 이유는 그 집이 우상 숭배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불러내시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야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스데반은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 무엇을요? 자녀를, 그리고 땅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아브라함이 그 어느 것 하나 아직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것 하니라. 사도들은 택함받은 7명의 집사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것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들이 직무를 위해 따로 구별된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일로 함께 교제하는 자가 되었으며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표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안수, 2번 표적.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정답과 함께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고 존경받던 사람 1번 가말리엘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오늘은 시편 46편을 통해 배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셋째,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오히려 기쁨으로 노래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분명히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죠.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힘을 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지혜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말씀의 의지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두렵지 않게 지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장면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밤 그 사랑을 묵상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김도현의 여름이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하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아들이 집에 다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간 겁니다.

보통 아버지라면 집에서 기다리셨을 건데, 돌아온 아들이 먼저 와서 사과하기를,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들이 오는 게 보이자마자 달려 나가십니다. 아버지의 위엄도 체면도 다 내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조시아 퀸의 The Prodigal, 테리안의 Testimony, 그리고 존 레딕의 Don't Fight Alone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남정인의 항해, 오영은의 매미, The Bonfire in Back Garden의 마주, 이렇게 두 글자 제목으로 연이어서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그는 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민망하기도 하고, 아, 어떤 얼굴로 아버지를 마주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오는 바람에 그런 뭐 변명도 안 해도 되고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부끄러움 속에 오래 머물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그냥 아버지 품 안에서 모든 감정이 다 녹아버리고 모든 걱정이 다 녹아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처음엔 두렵습니다. 막 너무 내가 멀리 나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돌아서기만 하면 바로 우리에게 달려고 오시는 분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좀 멀리 와 있는 것 같아. 이 방송을 듣고는 있지만 하나님하고 좀 요즘 좀 소원한 것 같아라고 했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받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오늘도 주안에서 평안한 날 보내셨어요.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주말 금요일 시작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내 자신을 향한 사랑,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했었는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인 사랑, 이번 한 주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에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3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나의 가길 다가도록 아름다운 첼로 연주 찬양 장성찬의 첼로 연주곡 중에서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은 김도현의 주님여 이 손을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번 서머 스페셜의 주제인데요. 이번 한 주간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문자를 다 일일이 소개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저도 함께 기도했고요. 또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떠오르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말씀과 찬양이 그냥 한번 듣고 스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요. 또 하나님께 나의 사랑도 고백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받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데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4절이었는데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유료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도 올려주세요. 제가 보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4절인데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함께하는데요. 이번 주간 첫 번째 열매 사랑으로 함께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희락과 화평 두 번째와 세 번째 열매 함께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하죠.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기대하면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많이 애청해 주세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음에도 순종하지 않고 피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죠. 마치 선지자 요나처럼 말이죠. 그는 미워하고 혐오하는 원수 니느웨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 결국 도망쳤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니느웨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분노와 편견, 상처로 얼룩진 요나의 마음도 회복시키셨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는 것 같아요. 순종하기보다 기분에 따라 움직이고 늘 지쳐서 쉬고 싶은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심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범키의 주님 말씀하신 면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진영의 오직 예수뿐이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홀리원의 믿음 위에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제이든 레빗의 Nothing But The Blood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고난 내 영혼 변이실 곳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웅재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자마리스 카울바이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조응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멀시미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마커스 올십의 이 세상 험하고 띄워드리고요. 여서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벌써 7월의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도 곧 찾아오겠죠. 하지만 이런 더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가을에 맛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조금은 무덥고 또 힘든 시기, 뒤에 올 감사의 시간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든 고난과 시험이 닥칠 때면 그 당시에는 참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도 곧 끝난다. 뒤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예측하지 못하는 더 큰 은혜와 감사함이 있다. 풍성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의 고난은 조금 더 쉽게 견딜 수가 있지요.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실 거고 그리고 힘을 주시며 뒤에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은 계속 반복이 되고 흐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며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는 이기게 하시고 또 기쁨과 행복이 있을 때는 감사를 원하시는 주님.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올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이든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또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오늘도 기쁨으로 기대하고 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외부의 소식들도 함께 전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깨치고 하나님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함께 하시고요. 각 지역의 FM 채널과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이 시간 꼭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은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께 찾아뵐 거예요.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담겨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들, 기도의 한 줄, 또 북녘 성도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매주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또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 알아가기. 함께 해주실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제 앞으로 저희가 매주 한 번씩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텐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1: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아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0: 네.
1: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0: 예.
1: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0: 네. 그러니까
1: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쭉 이야기 나눠가면 좋겠습니다.
0: 북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성경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1: 예.
0: 참 신앙의 그 깊이가 아마 다양할 거예요.
1: 그렇죠.
0: 자,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또 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록된 경전 같은 건데요.
1: 그렇죠.
0: 예, 자, 성경이 역사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아닙니까?
1: 그렇죠.
0: 네.
1: 우리가 흔히 베스트셀러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0: 네.
1: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널리 퍼진 책.
0: 네.
1: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에 사실상 지금 뭐 지구상에 있는 가장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성경책이 들어가 있다. 심지어 북한에도
1: 그렇죠.
0: 들어가 있죠.
1: 예. 예. 다른 사람이 모를 뿐이죠.
0: 네.
1: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거의 모든 나라,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들어가 있다.
0: 그렇습니다. 자, 이 성경이 그래서 목사님 좀 개괄적인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책인지.
1: 네. 네. 성경이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네. 있습니다. 이 신구약 전체 성경은 지금 전 세계 언어 중에 8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그래요.
0: 네.
1: 그런데 신약만 생각을 하면 신약 성경은 18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0: 네.
1: 성경 전체가 66권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66권 중에 한 권이라도 번역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언어가 4152개 언어로 와. 번역이 되었답니다.
0: 네.
1: 놀랍죠? 그리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 언어까지 하면 약 4,4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0: 이야,
1: 이렇게 얘기합니다.
0: 이 세상에 소수민족 언어까지 다 합치면 한 7,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엄청나죠.
0: 많은 언어로 번역이 돼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그렇게 이렇게 많은 나라 또 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전파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를 원해서겠지요?
1: 맞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를 저는
0: 네.
1: 성경은 인간의 근본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네.
1: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0: 네.
1: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0: 그렇죠. 앞날에 대한 두려움.
1: 맞습니다.
0: 네.
1: 학자들은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85%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것이랍니다.
0: 네.
1: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괜히 그냥 걱정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0: 두려움이 찾아와서 지금 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우울증을 가져다 준다는 것. 그래, 그 마음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요,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다르게 말하면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 시작이 어딘가? 누가 나를 낳았는가? 나의 아버지는 누가 낳았는가?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가 낳았는가? 이것이 이제 풀리지 않는 우리 인간의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1: 그렇죠. 이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이 있다면서요?
0: 그렇죠? 한 가지 이론은, 자, 위로, 위로, 위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볼수 있는 긴 꼬리가 달린 원숭이가 나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과학 시간에 진화론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했다 이런 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은 사라지고 인간과 원숭이는 공통 조상을 가진다 이렇게 말을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형제지간이나 사촌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또 과학자들이 막 연구하다 보니까 원숭이보다 침팬지나 오랑우탄이 인간에 훨씬 더 가깝답니다. 외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랑 동물원에 가서 오랑우탄을 본 적이 한번 있어요. 그때 저희 막내 아이가 아주 어릴 때인데 동물원 안에 저희 막내 아이만한 작은 오랑우탄이 엄마 오랑우탄 800개를 하고 누워 자고 있는데 정말 사람 같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수컷 오랑우탄이 누워가지고 엉덩이를 박박 긁고 있는 거예요. 옷만 입혀놓으면 정말 아빠인 거예요.
1: 야, 사람의 모습과 좀 똑같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과학자들이 혹시나 싶은 마음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간과 오랑우탄의 유전자가 97%가 같다랍니다. 침팬지는요, 인간하고 유전자가 99%가 같더랍니다. 예, 그래서 만들어낸 이 논리, 진화론이죠. 수십억 년 전에 우연히 생명을 가진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 세포가 점점 더 진화하고 복잡해지면서, 오랑우탄이 되고, 침팬지가 되고, 계속 진화하다 보니까 그 줄기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진화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반대 이론이 하나가 있죠. 사람의 조상을 찾아서 위로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 홍수 시대가 있었는데 그 홍수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남았던 노아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사람 아담이 나오고 바로 그 위에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낳고 낳고 낳고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1: 그렇죠. 창세기 이제 5장에
0: 맞습니다.
1: 족보가 나오는데.
0: 그렇죠. 거기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마할랄렐을 낳고 그러다가 창세기 7장에 가면요.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홍수를 만나서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있죠?
1: 노아.
0: 맞죠. 그리고 그 노아의 자손들이 창세기 10장에 또 기록됩니다. 노아는 야벳을 낳고 야벳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를 낳고.
1: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도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인데요. 똑같은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요. 여기서는 특이하게 족보가 거꾸로 올라갑니다.
1: 위로 올라가는군요.
0: 맞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로 위로 위로 계속 올라가다가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인간의 근원을 파헤치고 있는 거야.
1: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세상에서의 말하는 이론은 진화론, 한 세포로 인해서 갈라져서 또 진화하고 발전하다가 사람이 된 거고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는.

0: 거지요.
1: 예. 예. 그러니까 인간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0: 네.
1: 결국에는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0: 아멘. 네.
1: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들이다.
0: 예.
1: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0: 네.
1: 명쾌하잖아요.
0: 그렇죠. 자, 이렇게 인간의 근원을 파헤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1: 맞습니다.
0: 그 성경은 66권으로 기록이 돼 있고 구성 66권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네. 있는데요. 목사님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1: 네. 네. 사람의 근본,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고 했습니다.
0: 네.
1: 하나는 진화 이론이고 또 한 가지는 창조 이론이다. 이 두 가지 이론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0: 오.
1: 나는 그냥 실수로 어쩌다가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잘은 모르지만 어떤 창조주가 있는데
0: 네.
1: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는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0: 예.
1: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은요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마음에 작정하는 거예요.
0: 아, 네. 네.
1: 그 마음의 작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0: 네.
1: 그리고 놀랍게도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선택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0: 아멘. 네.
1: 그 방법이 바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0: 예, 이렇게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고 시작하면 우리의 근원 되시는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은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다라고 첫 시간 나눠봤는데요. 목사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요?
1: 다음 시간의 주제는요.
0: 네.
1: 성경은 세상을 비추는 책이다입니다.
0: 네. 자, 다음 시간에도 함께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 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형실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삼성과 SK그룹이 충청권에 392조 원을 투자해 고대역폭 메모리와 AI 데이터 센터 등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거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해외 K뷰티 인기에 힘입어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의 상반기 뷰티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4.6배 증가했고 일본 시장에서는 8.7배나 성장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오는 10월 말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할인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열고 소비 활성화에 나섭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홍콩 등 주요국 증시에서 신용융자와 레버리지 투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구진이 먹이를 받아 성장하고 분열해 자손까지 만드는 인공세포를 처음 구현하며 합성생물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한겨레신문 보도입니다. 유럽 우주국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역대 최고 해상도로 우리 은하 중심부를 촬영하며 6천만 개가 넘는 별들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통일부가 최근 갈등을 빚은 유엔군 사령부를 처음으로 접경지역 평화기여 유공포상 대상에 포함하며 관계 관리에 나섰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의 열악한 교통사정으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딸이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지방교통난의 실상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합니다. 삼성과 SK그룹이 충청권에 모두 39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140조 원을 투자해 아산과 온양, 천안, 세종을 중심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시설과 차세대 OLED, 배터리,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온양 캠퍼스가 범용 반도체 후공정 중심에서 세계적인 HBM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충청권이 앞으로 정보기술 소재와 부품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청주에 100조 원을 투자해 낸드 플래시 생산시설과 HBM 첨단 패키징 공장을 구축하고 오늘 2027년부터 첨단 패키징 공장을, 2029년부터는 신규 낸드 생산시설을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SK그룹은 이와 함께 충청권에 1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 반도체 생산과 AI 컴퓨팅을 연계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에 1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업계는 이번 대규모 투자가 충청권을 반도체와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 첨단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해외에서 K-뷰티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의 뷰티 부문 거래액이 올해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6배 증가했습니다. 무신사 글로벌 스토어는 미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13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400여 개 국내 뷰티 브랜드가 입점해 있습니다. 해외 소비자들이 패션 상품을 구매하면서 화장품과 메이크업, 헤어, 뷰티 제품까지 함께 구매하는 교차 구매가 크게 늘어난 것이 성장 배경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열린 최대 할인 행사인 몬스터 세일에서는 패션과 뷰티 브랜드 3천여 곳이 참여해 최대 80% 할인 행사를 진행했고, 이를 계기로 6월에 뷰티

뷰티 거래액은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일본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상반기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770%, 약 8.7배 증가했습니다. 무신사는 지난 4월 도쿄에서 진행한 K뷰티 팝업 행사에 7만 5천 명이 방문했고, 참가 브랜드들의 평균 거래액도 행사 이전보다 4배 늘었다며,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체험한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국가 할인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자동차와 가전제품, 의류 등 공산품은 물론 김장철 농축수산물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수도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할인 쿠폰 7만 장을 배포하고 전국의 지역 축제와 연계한 소비 촉진 행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4조 9천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자금을 공급하고 무역 보험과 환변동 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 등 세금 납부 기한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중동전쟁의 충격을 극복하고 있지만 외환시장 변동성과 물가 상승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 회복과 기업 지원을 통해 경기 활력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홍콩 등 세계 주요 증시에서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융자와 레버리지 투자가 빠르게 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산업규제국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의 신용융자 잔액은 약 1조 4천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ETF의 순자산도 1년 전보다 약50% 증가했습니다. 일본의 신용 매수 잔고도 처음으로 7조 엔을 넘어섰고, 홍콩에서도 레버리지 상품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차입 투자 확대 현상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빚을 내 투자하는 사례가 늘면서 작은 충격에도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미국 금융당국은 실시간 증거금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증권사는 레버리지 한도를 축소하는 등 위험 관리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신용거래 규모가 크고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도 빠르게 늘고 있어 위험도가 더 높다고 평가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레버리지 ETF와 신용거래 확대가 기업의 실적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큰 주가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미네소타대 연구진이 생명이 없는 화학 성분을 조립해 먹이를 받아들이고 성장한 뒤 스스로 분열해 자손까지 만드는 인공세포를 처음 구현했습니다. 연구진은 DNA와 단백질, 리보솜, 세포막 성분 등을 처음부터 조립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인공세포인 스퍼드 셀을 제작했는데요. 이 세포는 단백질과 리보솜이 들어있는 먹이 주머니를 흡수하며 성장했고, 일정 크기에 이르자 둘로 나뉘어 여러 세대에 걸쳐 증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먹이를 더잘 흡수하도록 만든 변이형 세포는 일반 세포보다 더 많은 먹이를 확보해 더 많이 증식하는 등 자연 선택과 비슷한 현상도 확인됐는데요. 연구진은 아직 완전한 생명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해 외부에서 계속 공급해야 하고, 여러 차례 분열한 뒤에도 전체 유전 정보를 온전히 자손에게 전달한 세포는 약 30%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존의 자연 세포를 개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명의 구성 요소를 처음부터 조립해 세포의 생애 주기를 구현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구진은 특허를 내지 않고 기술을 공개해 전 세계의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의약품과 신소재 생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미세 생명 공장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유럽 우주국의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이 6억 화소 카메라로 우리 은하 중심부를 역대 최고 해상도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진은 약 26시간 동안 촬영한 자료를 합성한 것으로

보름달 22개 크기에 해당하는 영역 안에 6,000만 개가 넘는 별들이 담겼습니다. 사진 속 노란빛으로 밝게 보이는 은하 중심부는 오래된 별들이 밀집해 있는 팽대부로 우리 은하에서 별의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반면 어둡게 보이는 부분은 별이 없는 공간이 아니라 지구와 은하 중심 사이에 있는 먼지 구름이 별빛을 가리고 산란시키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는데요. 이번 관측 자료는 오는 9월 발사 예정인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 망원경이 은하 중심부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우주 전체의 분포를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관측 역시 우리 은하의 구조와 우주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우리 통일부가 오는 27일에 열리는 접경 지역 평화 안전 유공 포상 행사에서 유엔군 사령부를 처음으로 포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비무장지대 DMZ의 평화적 이용과 접경 지역의 평화 안전 증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육군 전방 부대와 강원 고성군 철원군 경기 파주시 등도 함께 포상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통일부는 유엔사가 DMZ 내부 환경과 생태 조사 등 평화적 이용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포상하기로 했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유엔사도 포상을 수용하고 내부적으로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와 유엔사는 최근 DMZ 출입 관리 권한과 DMZ 평화의 길 재개방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여왔는데요. 특히 유엔사는 DMZ 관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통일부는 관련 법안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남북 접촉과 접경 지역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엔사와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공로는 인정하면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공적 심사위원회를 거쳐 포상 대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남도 금야군에서 60대 부부가 열사 탈선 사고로 숨졌지만, 황해남도에 사는 딸은 열악한 교통 여건 때문에 부모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부부는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딸이 쌀을 마련해 주겠다고 연락하자 딸이 사는 곳으로 향하던 중 열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딸이 사는 산간 지역에서는 가장 가까운 기차역까지도 차량으로 3시간 이상 걸리고 교통편도 부족해 곧바로 출발하더라도 최소 사흘이 걸려 장례가 끝난 뒤에야 도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대중교통이 평양 등 일부 도시를 제외하면 매우 부족하고, 장거리 이동도 대부분 열차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 주민들은 부모가 위독하거나 사망해도 제때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외진 농촌이나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군인 가족, 먼 지역으로 시집 간 여성들은 교통 여건 때문에 가족의 관혼 상제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지방에서는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부모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이 흔하다며, 교통난이 주민들의 일상과 가족 관계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서는 하루 동안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고요. 평안북도 지역은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24도, 신의주 23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7도, 신의주 2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에서는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지만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기온 22도로 시작해 낮에는 27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남도도 별다른 비 소식이 없이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반면 함경북도에서는 종일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 28도, 청진 23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파도

0: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5308 성도님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여기는 제주입니다. 제주 땅에서 북녘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네요 하시면서 북녘 땅에서 극동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반도 최남단 저 제주도에서 이렇게 한반도를 넘어 중국과 러시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 극동방송의 AM 송신소가 애월에 있지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북녘계 성도들이 우리 5308 성도님의 이 사연과 응원의 메시지로 더 힘을 낼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70년 동안 저희 극동방송이 해왔던 이 복음 전파 사역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고 계속 같이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또 들으시면서 이렇게 여러분도 메시지 남기실 수 있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남겨주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북녘 땅에서 복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원하시거나 또는 탈북민 여러분들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시라면 탈북의 과정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1: 저 높은 곳을 향하여
0: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새벽에 문을 함께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6편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시편 26편의 고백.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특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많은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거짓과 욕심은 버리게 하시고 진리 안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그 매순간을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나무의 시 목소리로 아침의 추위에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했고요. 오신실 하신 주 예람 오십이었습니다.

시편 26편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온전하게 행하고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신뢰하였으니 나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소서. 여호와여, 나를 조사하시고 검증하시며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시험하소서. 당신의 인의가 내 눈앞에 있으므로 내가 당신의 진리 가운데 행하여 쓸모없는 자들과 함께 앉지 않고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자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는 무리를 미워하여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결백함 가운데 내 손을 씻고 당신의 제단 주변을 맴돌며 감사의 찬송을 크게 부르고 당신의 기이한 행적들을 다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당신께서 거하시는 성전과 당신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사랑하니 내 영혼을 죄인들과 함께 거두지 마시고 내 생명을 피해 굶주린 자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흉악한 술수가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나 나는 나의 온전함 가운데 행하고 있으니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를 평탄한 땅에 세우시고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을 쉽게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마음속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이를 속일 수도 있고 자신을 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시편 26편의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길, 거짓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담대히 걸어가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리엘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사냥과 함께 오 놀라운 구세주 옹기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방송 날마다 주님께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방송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계속해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 이번에는 안산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유대나라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왜? 혼혈이라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했다고. 거기를 비켜서 요단강을 이쪽으로 건너서 다시 갈릴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어 나는 오늘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되겠다. 왜? 거기 자기를 기다리는 죄인 여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우물가에 앉았던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고 전도를 해서 그 여자가 예수 믿고 동네 들어가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출애굽기 8장 19절에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었으니 여호와의 말씀 같더라. 우리가 어려서 배 아프면 엄마가 여기 쓰다듬어서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그랬어. 예수님은 능력의 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침을 뱉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댔다 그랬어. 야, 왜 침을 뱉었을까?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저에게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침을 뱉었다. 겸손의 상징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아유 그 더러운 침을, 어떤 사람 자기 얼굴에 침 뱉었을 때 그건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겸손을 상징하기 때문에 죽게 나오는 사람마다 다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도 치유도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나오라고 사람들에게 했죠. 어린아이와 같이 나오라. 그냥 어린애들은 배고프면 울고 아프면 울고 즐거우면 웃고 그게 어린아이들 천진난만하다고 그랬죠. 우리는 자라서 어른이 돼가지고 뭐 별거 다 겪었죠. 그래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올 적에는 심플,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나와야 예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너의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과 함께 예수께로 가면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님께 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한 곡더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의 이야기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아내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싶어.

0: 반에 있는 우리 모두는 딴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저와 모든 자매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을 풀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의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북한이 고향인 김옥란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데요. 이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릴까요?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54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순례의 집에서 당신의 법규가 나의 노래였습니다. 아멘.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주님의 율례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법규가 우리의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이 찬송의 가사와도 같이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한숨이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짐을 풀고 이 찬양을 한번더 찬송할 텐데요.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린 북에서 온 자매님의 간절한 마음과도 같이 남과 북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긍휼과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가득한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김옥란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조금 편곡된 버전으로, 조금 편곡된 찬양으로 한번더 찬송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가 된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숨이 노래가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만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움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C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의 2부 순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그리고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 그러나 참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니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셨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남과 북,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요. 참된 예배자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되어 찬양할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1: 저는 1962년 평양에서 태어나 남편을 만나 아들과 딸을 낳고 나름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40세 남편이 아프면서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평양에

0: 군에 보냈지만 밥 한번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갈비뼈가 다 보이고 위까지 헐어 조국에 원한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2009년 11월 북한 정부는 화폐 개혁을 비밀에 붙이고 있다가 사전에 광고도 없이 화폐 교환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백성들의 아우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대하면 쓰려고 그때 돈 100만 원을 꽁꽁 묶어 도둑 맞을 것을 우려하여 김치똥 밑을 파고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그 아껴두었던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가 돼버렸고 100만 원이 10만 원이 되어 내 손에 쥐어졌습니다. 우리 동네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하였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백성들의 원한과 울분을 눈으로 보면서 속아서 노예처럼 살아온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이 대놓고 정부를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데도 고발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이상스럽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는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입니다 라고 좋은 인민을 두고 있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양처럼 순한 인민들은 300만이 굶어 죽어도 반항 한번 안 하고 20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면서도 한 거 한 번 못하였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중국에서 성노리개로 팔려 다녀도 시위 한 번 일으키지 않았던 인민들이 참고 버티다 못해 수천만 명이 부모 없는 고아가 되어 이번에는 먹을 것을 찾아 자유를 찾아 뿔뿔이 흩어져 전 세계를 누비는 비극을 빚어냈습니다. 옥수수 밥이라도 마음 편히 먹고 살게 해주고 조금의 자유라도 허용하여 준다면 소박한 소망이라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게 해준다면 어느 누가 두만강 압록강에 자기의 목숨을 함부로 던질 사람이 있으며 조상들의 뼈가 묻힌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을 쉽게 결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타향사리가 좋아 보여서 선뜻 나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질고 순진하기만 하던 백성들이 한 많은 가슴을 안고 도망자의 길, 탈북의 길을 선택하였고 먹이 없는 잠박 속의 노예들처럼 자유를 찾아 신낱 같은 희망을 안고 앞뒤를 가리지 않은 채 두만강 압록강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국적이 없고 보호자도 없는 또 다른 나그네의 슬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모른다는 이유와 국적이 없고 중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두 배 일을 하고도 월급은 3분의 1을 받지만 그 어디에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가엾은 타향살이 삶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를 돈을 주고 사간 중국인 가족들의 감시와 차별, 자유 없는 소름은 배고픔보다도 더 참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탈북을 후회하였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들을 끊임없이 원망하며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1: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세 번째 이야기 만나보셨는데요.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험난했던 탈북 여정을 경험하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고향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의 말씀 이어집니다.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계시록 3장 15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진정한 예배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온 동안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일상 살아온 동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에서, 의사는 의사의 자리에서, 간호사는 간호사의 자리에서, 예술인은 예술인의 자리에서, 사업가는 사업가의 자리에서, 정치인은 정치인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참모습은 내 삶의 첫 번째 순서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한평생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우리 일생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언제까지 찬양하느냐? 우리 호흡이 다는 그날까지.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고난에 처해서도 찬양을 멈추면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보물 자르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재판도 치르지 않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온몸이 피성이가 됐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들이 뜨더라. 그들의 찬송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흔드셔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손과 발이 맹그지 풀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우리의 매일 모두를 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지상에서 천국에 이르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은 완전히 찬양으로 뒤집힌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천국에서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가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요 부분을 따서 헨델 메시아의 맨 마지막 아멘 코러스 전에 이 가사가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도록 돌릴지어다 하니. 계속 15장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찬양과 감사가 넘쳐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웬일인지 우리의 삶 속에

기쁨감사 사라지고 알게 모르게 사소한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철저히 회개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무엇이 나의 문제인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로 풍요로움 속에 영적인 빈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설명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 같이 된 라오디게아 모습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넘치는 기쁨, 감사, 감격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졌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원망 불평하고 남 얘기하고 남 탓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아닌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늘 주명한 뜨거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게 순복음이라면 뜨거움인데 뜨거움이 미직지근해졌어요. 라오디게아처럼 미직지근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부유롭게 하라는 것은 환난 속에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이겨낸 그 순수한 믿음으로 영적 재무장을 하고, 흰옷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구원의 은혜의 흰옷을 입고 눈에 안약을 바라. 그런데 성령의 안약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잘 보이는, 영적으로 잘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졌던 열정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9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과 다 같이 하나 앞에 열정을 잃어버린 걸 회개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기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영광을 산다고 하면서 나나나 나밖에 모르고 내 길을 갔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21절을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열고 들어줘서 우리 삶에 풍년을 불어주시고 하늘에 귀한 상급과 귀한 자리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돼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의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며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0: 인생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살에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진정한 예배자로 살다가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월 10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계속해서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 소식과 함께 덥고 끈적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하시고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강릉과 대구, 광주, 목포, 제주가 24도, 개성과 서울, 대전, 부산, 여수가 2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춘천이 22도, 함흥이 21도, 강계가 20도, 청진이 19도, 해산이 1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와 광주가 32도, 강릉과 대전이 31도, 함흥과 부산, 목포가 30도, 서울이 29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해산, 춘천, 여수, 제주가 28도, 평양 27도, 신의주와 개성이 25도, 청진이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날씨도 계속해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0.5에서 2m로 일겠고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만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굳은 날씨로 마음까지 눅눅해지기 쉬운 때이지만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를 향한 선하신 그 계획이 주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오늘도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이런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배고픔과 병마 그리고 억압과 압박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속히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이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송의 위험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쓰고 있는 모든 한국, 미국, 전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어제는 온종일 찬양을 부르셨나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아멘. 영원히 찬양 받으실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자로 서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정직하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든든히 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의 예배가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10일 금요일에 FEBC의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영광의 주께 목청 높여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이 시편 114편은 할렐루야 시편의 연속 가운데 있는 시입니다. 물론 이 자체에는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 그 앞에 113편과 더불어서 이것은 유월절에 식사를 하기 전에 이제 함께 낭송을 하고 또 식사를 했던 시이죠. 특별히 113편의 경우가 하나님의 초월성과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가장 연약한 이들에게 임하시는 이 내재성을 함께 노래하는 시라고 한다면 그렇게 전능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이 시편 114편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며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는가를 노래하면서 그리고 이 노래 후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유월절 식사 만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멀리 초월적인 저 영원하신 또 저 하늘 위에 능력의 자리로부터 가장 낮은 자리로까지 묵상을 하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삶에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우리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묵상한 후에 유월절 만찬을 먹으며 그것을 온몸으로 새길 수 있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편 114편은 이 고난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자, 이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말하죠. 자, 그 다음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자,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 애굽이죠. 이 언어가 다르면 문화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100만 가까운 장정만 6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집안이지요. 자, 이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 이제 회상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나올 때 2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기 성소라는 말, 그리고 영토라는 말, 이것은 사실 이제 성소 같은 경우는 성전이니까요. 성전. 성전은 언제 세워지냐면 성전 이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시내산의 양식을 받아와서 본격적으로 그때 이제 짓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성막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영토를 얻는 것은 언제 되냐면은 출애굽을 하고 나중에 4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물리적인 국가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런데 여기는 출애굽을 하고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그럽니다. 자, 유다는 이스라엘의 대표 집하고 여기서 이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을 했는데, 자, 이 유다가 유다의 집파가 여호와의 뭐가 되냐? 성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물리적인 장소가 성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 유다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로서의 유다. 그러니까 유다 그러면 사실 모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자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다가 있는데 이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원형적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임하시죠.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미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라는 건 뭡니까? 물리적인 땅이어야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토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영토는 아직 없었습니다. 계속 나그네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영토라는 개념은 뭐냐? 이 영토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는 이 곳.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차 이상적인 성전의 중요한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성막을 시내산에서 받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성막을 세우고 나중에 솔로몬 때 또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자,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제대로 된 성전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배우고 그분의 통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했고,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자,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돼서 아주 초라한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을 하게 되는데, 다시 성전을 재건했고 예수님의 때에 헤롯 왕을 통해서 거대한 성전을 증축하게 되죠. 헤롯 성전. 그래서 이거를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제1성전은 뭐냐? 솔로몬 때 세워진 성전. 제2성전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로부터 이제 헤롯까지 와서 세워진 이제 성전, 제2성전이죠. 자,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보시면

주시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수,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에 새롭게 성전을 일으키겠느냐? 그러자 예수는 성전된 자기 뭐요?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드러내는 표현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인성을 취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했다라는 말이 이제 그 헬라어 원문도 그렇고 스케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그 영어 성경에는 장막을 치다, pitch a tent, 텐트를 치다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심에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시내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 성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세우시고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그때 유대에 있던 성전이 성막의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정말 이 짐승의 피를 갖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 이제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들어가는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이전의 성전의 부족함, 모자람, 흠이 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통해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성전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막 이상한 뭐 세상이 끝난다, 전쟁이 난다, 막 예언자가 와서 예언한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뭐라 그러냐?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백 투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제3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 이런 얘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를 안 보시는 모양인데 제3성전이 세워진다. 나중에. 그럼 막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제3성전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제3성전은 성전 되신 예수님 이후로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 성전에 와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실패한 지점을 통해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성전을 완성한, 성취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된 그의 백성들은 우리가 함께 모여 그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여기에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이런 이 구속사적인 아주 중요한 이 줄거리가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이 신학, 이것이 바로

시편 114편 2절에 등장하는 것이죠. 아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다시 시편 114편으로 와서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아직 땅도 없는데 그의 백성이 영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맞이하여 참된 유월절의 역사를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이루실 그리스도의 성전을 바라보며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3절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자, 바다가 보고 도망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말합니다. 요단은 물러갔으니, 요단강은 언제 물러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끝내고 출애굽 2세대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때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갑니다. 하나님의 성궤를 들고. 그러자 요단강 물이 쩍쩍쩍 갈라지죠. 이게 이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경험했던 것을 말합니다. 자, 이때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자, 이 산들이 뛰며 요동하는 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구름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던 역사를 말합니다. 8절에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자, 3절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에 대해서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인가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자, 놀라는 감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다도 순종하고 요단강도 순종하고 산들도 놀라뛰는. 여러분, 산은 그 뿌리가 깊은 것으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은 우뚝 솟은 만큼 그 밑에 뿌리가 깊이 땅속까지 박혀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무가 클수록 뿌리가 땅에 깊이 박힌 것처럼 산도 높을수록 그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뿌리 박힌 산은 높은 산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든든한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자 막 산들이 뛰놀고 바다가 막 깜짝 놀라 갈라지고, 이게 어찌함이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어떤 삶의 현장, 가장 연약하고 가장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는 광야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7절에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자, 땅은 가장 든든한 이 세상의 기초인데, 너는 이렇게 임재하시는 주님,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자,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이름이 뭐였냐? 새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죠. 아, 이스라엘의 이전 이름이 야곱인데, 야곱은 속이는 자, 그죠? 발꿈치를 잡는 자, 연약한 인생 앞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떨지어다. 이 땅에는 다 야곱 같은 사람들이 살죠. 속이고 속이는 사람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떨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반석을 쳐서 못 물이 되게 하고. 자, 반석, 든든한 바위를 쳐서 연못과 같은 물이 튀어나오게 하시고, 무리바의 역사가 있었죠. 그 다음 차돌로 단단한 돌멩이가 깨지면서 거기서 물이 솟아나왔죠.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도저히 움직일 것 같지 않고 도저히 갈라질 것 같지 않은 모든 이 세상에 아주 초롱성 같던 이 질서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새롭게 재편하고 흔들리고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월절 만찬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돌아보며 지금 우리

0: 이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유월절 만찬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마누엘의 역사가 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할 때 이곳에 그분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아름다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 기도하는 이곳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은 그냥 단순히 나온 그냥 건물이 아니라 이곳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가장 깊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능력이 함께하는 주님의 성소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 이름 붙들고 담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유다를 성소 삼고 이스라엘을 영토 삼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편 기자의 노래는 끝이 없습니다. 시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진데 그의 노래가 이렇게 다양하니 오늘 우리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를 쓰지 않을 수 없겠어요. 인생의 여정이 각 개인에게 다양하니 우리는 누구나 시편의 기자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간증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나아가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해야 할지 주님께 여쭙니다.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나라 온 백성이 믿고 또 입기를 기도하고 싶은 아침,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행보에 광야의 크고 작은 산들이 놀란 산양처럼 뛰는다는 표현이 너무나 시적이고 아름다워서 되뇌어 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큰 능력이 주일 내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7월 10일 금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재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월요일에 뵙습니다. 샬롬.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25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도록 마음과 생각을 먼저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하며 순종함으로 오늘 주어진 삶을 낭비하지 않고요, 충실히 철저히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오늘 네오네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조금만 더 좋은 대학에 갔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만큼 학벌에 민감한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가 첫 인사가 되고 명함보다 졸업장이 먼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대학 입시가 끝났지만 비교는

0: 끝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 동창회에서도 사람들은 은연 중에 서로의 학력을 비교합니다. 학벌은 때로 한 장의 졸업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깊은 열등감이 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학벌은 학교를 졸업하는 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있어도 계속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서로의 출신 학교를 은근히 비교하며 다투기도 합니다. 내가 나온 학교가 더 낫다라며 자존심을 세우고 당신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며 서로의 가방끈을 비교하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부모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길보다 어느 대학에 들어갔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한 번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수를 권하고 삼수까지 선택하는 경우도 적잖아 많습니다.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싶은 부모의 사랑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낙인을 찍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상처는 평생 학벌 콤플렉스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참 잔인한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온 사람을 가리켜서 지잡대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학교의 이름까지 사람의 가능성까지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서열이 있을지 몰라도 사람에게는 서열이 없습니다. 학교 이름은 사람의 인격과 가치를 재단하는 문화가 한국 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뛰어난 실력을 갖고도 학교가 좋지 않아서 자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유학을 가지 않은 사람은 유학생에 대해서 부러움, 유학까지 못했던 명문대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더 높은 사람 유학파를 동경하기도 하며 열등감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졸업장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을 만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더 많은 업적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비교를 기준으로 삼는 순간 만족은 영원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누구보다도 화려한 학벌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학문과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명문대와 최고의 대학원을 졸업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고백은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학문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학벌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더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업장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이름 없는 갈릴리에 사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가 나온 대학을 먼저 부끄러워한다면 누가 과연 나를 존중해 주겠느냐? 내가 나온 대학을 내가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여기겠느냐라는 겁니다. 대학에서 꿈을 꾸었고 사람을 만났고 실패도 경험했고 눈물을 흘리고 공부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명문대 졸업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학력으로 차별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은 학벌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자랑하십니다. 세상은 졸업장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사람의 인생은 졸업장보다 더 아름답고 어떤 명문대보다 더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7358번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짐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어떤 다짐을 하면서 눈을 뜨셨나요? 우리 7358번님처럼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요한복음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죄는 생각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죄를 함부로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용은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새롭게 시작된 하루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시지요?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9장 1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주위 사람들로 인해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해 기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경제가 나빠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참 어렵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어떤 것이 나에게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다며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조호영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가치,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자동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트럭이 승용차를 깔아뭉갠 상태에서 불까지 나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불이 이어부터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승용차에 달려들어 운전자를 구해냈습니다. 용기를 낸 소방관 덕분에 운전자는 비록 발가락은 몇 개 잃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소방관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소방관의 이름을 들은 운전자가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미숙아로 태어나지 않았나요?
2: 네, 맞습니다.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저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 겨우 살았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죠?
1: 미숙아인 소방관을 살려준 의사 선생님이 놀랍게도 그 운전자였습니다. 2011년 3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똑같이 다른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해준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보답도 바로 전도입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일인 전도를 위해 온 힘을 쏟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감사를 찾게 하소서. 생명을 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른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 크로스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준행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향유 옥합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그 극동방송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은 시간이 있는 사람만이,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나와서 나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남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세 절기입니다.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첨단 것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리라. 자,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있었습니까?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함 받았습니다. 천성가는 길을 내걷게 된 것이었지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 신앙입니다. 유월절이 지나면 바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 즉 무도록 없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무교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감추었습니다. 땅을 파고 깊이 묻었습니다. 아니면 옷장 같은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이렇게 누룩을 숨긴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춘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깊이 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맥추절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초실절이 지난 후 7주 만에 지키는 절기라여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초실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 맥추절 같은 절기가 되는 겁니다. 신약에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신령한 천열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가을이 되어 수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고, 추수한 열매를 창고에 들어넣는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은 주님 재림 시 믿는 자들은 천국 곳간에, 그리고 불신자들은 불타는 곳으로, 자, 심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3대 절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감사하라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천국 소망 주심에 대한 감사하라 말씀입니다. 감사를 듣다는 히브리어는 토다인데, 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맙습니다, 이것을 넘었습니다. 내 맡긴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동입니다. 자,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외주를 걸쳐놓고 최초로 그 위를 건너간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는 찰스 블론딘입니다. 그가 하루는, 이번에는 내가 내 혼자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수레를 놓고 그 앞에 사람을 태워서 수레를 밀며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건너겠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환호는 했지만 정작 그 수레에 올라탈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손을 들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제가 수레에 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다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입으로 당신을 믿습니다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 전부를 내어 맡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말할 수 있지만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적습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행사를 치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 명령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시는데,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첫째, 대적을 쫓아내는 축복입니다. 24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자, 여기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보면 야라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몰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축출하고 승리를 얻게 해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하는 가나안 질족은 이스라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치 못하는 아주 강대한 민족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기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인족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거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읍은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습니다. 요새였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서는 도저히 이 땅을 점령할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마침내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거인 골리앗이 나오는데 이 골리앗은 이들의 후손이었습니다. 도저히 저 싸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에 불가능한 싸움에서 그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군 무기의 강하고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그것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면 내가 너희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통 종교개혁 그러면은 마틴 루터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만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승리하기까지는 그의 절친인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친구 필립 멜랑히톤입니다. 이 사람은 마틴 루터보다도 15살 어린 사람이었는데만은 이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얼마나 친했느냐 하면은 두 사람이 죽은 후 유언에 따라서 비텐베르크성 교회 무덤에, 한 무덤에 장사가 되어졌습니다. 마틴 루터는 열정적인 행동주의자라면 멜랑히톤은 차분하고 냉철한 이론적 학자였습니다. 루터가 종종 좌절할 때면 멜랑히톤은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한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라고 하며 루터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멜랑히톤이 루터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그는 이 성경 구절을 꼭 기록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백성을 위해 이미 승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나 대적의 크기를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지경을 넓혀주시는 축복입니다. 2절 중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자, 여기서 넓히다라고 하는 것은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확장하다, 크게 열어주다, 번성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주인 없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아주 강대한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은

아모스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순이 나무 같으나. 키는 어떻습니까? 백향목 같다 그랬습니다. 백향목은 소나무처럼, 높은 소나무처럼, 잣나무처럼 높이 자라 크기가 큽니다. 강하기는 상순이 나무같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내 지경을 넓혀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대적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도 넓혀 주십니다. 가정을 넓히시고 사역을 넓히시고 믿음의 영향력을 넓혀 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자, 당시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습니다. 훈련된 군사도 없었습니다. 장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겨우 탈출한 그런 노예들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땅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가능케 됩니다. 레위기 26장 8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전쟁의 승패는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섯과 함께 하시면 백 사람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백 사람과 함께 하시면 만 명이라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에게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18만 5천 명의 그 대적들을 칼 하나 쓰지 않고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며 순종하는 사람의 길을 넓혀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세상을 이길 힌트를 하나 줍니다. 답을 하나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제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개인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때가 때이니만큼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 좋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인권 좋습니다. 여기에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단호히 노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화와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감사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향력과 삶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약속을 가장 크게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역대하 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아멘. 자, 이 지도를 보십시오. 앞에 있는 지도는 앞에 이제 하늘색이 있지요. 저 하늘색 지도는 표시는 사울이 다스렸던 땅이에요. 그리고 그 옆으로 보니까 옅은 팥죽색
있잖아요.

그 팥죽색이 있는데 그곳은 다윗이 그만큼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굉장히 넓어졌죠. 사울보다는 한 3배 정도 땅을 다스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주황색이 나오는데 이 주황색은 솔로몬이 다스렸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가지 색을 합하고 주황색까지를 솔로몬이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땅이 넓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땅 넓이는 얼마만큼 됩니까? 자, 오른쪽에 보십시오. 오른쪽에 보이는 그저 지도가 지금 노란색, 짙은 노란색이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저 넓이를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축적이 달라요.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땅 넓이는 사울 왕이 다스렸던 하늘색, 저기서 조금 더 넓을 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자, 그러면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영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이 축복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로 예비했던 믿음의 열매를 지금 솔로몬이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순종하는 그 가문을 통하여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국의 대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촛불도 전등도 달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문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사역과 믿음의 영향력을 넓혀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시는 축복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탐내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하마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자, 이 말은 몹시 빼앗고 싶어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노리는 대적들이 하마드, 지금 몹시 빼앗고 싶어 하지만은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업은 내가 친히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절기를 지키려면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세 차례씩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집도 그리고 밭도 비우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전부 다 집을 떠나가 버리면은 그 가정은 누가 지킵니까? 그 마을은 누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자,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도둑들이 들기 딱 좋습니다. 외적들이 쳐들어오기 딱 좋은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올 때에 아무도 너희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예배하러 간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32절 3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악인들이 호시탐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의인들이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재판 때에도 정죄에 당하지 않게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0: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집을 넘보지 말아라. 그리고 의인들이 거하는 처소를 헐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의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답니다. 여기서 일곱, 칠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끝까지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좌절하시는, 좌절되는 상황이 왔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왔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드린다고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예배 드리느라, 또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느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느라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한 감당할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지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마치 전대가 떨어진 것처럼 줄줄줄 우리의 수입이 그냥 바깥으로 새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비록 적은 것을 벌어들인다 할지라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시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길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을 귀하게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예배는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결단코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시되 채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분쟁의 소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각종 재난이 밀어닥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되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과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십니다. 잊었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여 감사가 생활이 되고 감사가 신앙이 되며 감사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77-7762번 054-777-7762 경주 남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0: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정신 버뜩버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 헛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1: 부산 수흥로교회 고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재건교회 정락준 목사님입니다.
1: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민족과 나라와 또 교회와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름답고 복된 날을 만들어가며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에 영혼 구원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성공한 투자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팀 페리스는 성공에 관한 수많은 책이 말하는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어떤 일을 지속해서 반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페리스는 더 나아가 우리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이 무엇인지 물었다고 해요. 그 결과 거의 모든 사람이 아침의 습관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섯 가지 아침 습관이 있었는데요. 첫째, 잠자리를 바로 정리한다. 둘째, 명상으로 정신을 깨운다. 셋째, 가벼운 체조나 조깅으로 몸을 깨운다. 넷째, 차나 커피를 마시며 간단한 책을 읽는다. 다섯 번째, 일기를 쓰거나 그날 할 일을 정리한다. 얼마 전 묵상한 김장한 목사님의 큐티 말씀을 한번 소개해봤어요. 전 여기에 100%, 아니 1000% 동의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공을 부르는 습관, 즉 매일 하는 루틴들이 있다는 것. 그 습관들이 반복되다 보면 제2의 천성이 된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전 여기에 한 가지 습관을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바로 매일 아침을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로 여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만큼 상쾌하고 충만한 습관이 있을까요? 그렇기에 지금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십니다. 이 아침을 주님으로 승리하셨어요. 서머 스페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뒷자리 6809님, 샬롬,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썸머 스페셜, 아, 좋아요! 매우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정말 좋아요. 우리 6809님, 힘이 나는 문자, 감사합니다. 뒷자리 9507님, 양평입니다. 피디님, 반갑습니다. 김치볶음밥 만들면서 들어요. 아바 아버지 신청합니다, 라고요. 한 주도 서머 스페셜 찬양 듬뿍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귀한 신청곡까지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양평에서 일상 가운데 또 이른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힘이 납니다. 뒷자리 4420님,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추. 피디님, 제가 어제 제주 국내 단기 선교 준비하는 마음으로 제주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도 심었습니다. 라고요. 조금은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주님께서 단기 선교 기간에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 기대하며 헌금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감동이 와요. 4420님 감사해요. 뒷자리 2642님께서도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서머 스페셜 정말 좋습니다. 보서 PD님의 오늘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최상의 상태로 방송하시길 새벽 기도회에서 기도했답니다. 화이팅!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역시 그래서일까요? 제가 오늘 아침 눈이 번쩍 뜨여졌습니다. 제가 5시 40분에 알람 맞춰놓거든요. 근데 오늘은 38분에 저절로 눈이 이렇게 띄어지더라고요. 우리 2642님께서 이 기도로 힘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2642님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함께 파이팅하면서 금요팅해요. 이 667님께서도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보서PD님. 오늘 새벽 4시에 일터로 와서 약 치려고 하는데 약차가 고장이 났어요. 제 실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영역이어서 수리센터 문 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땀이 나고 좀 쉴 겸 물 한 잔 마시는 시간에 이렇게 출첵합니다. 2박 3일 홍천에서 방송 듣다가 다시 흥해서 들으니 반갑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약차가 고장났군요. 속히 아주 잘, 더 잘 고쳐져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출첵하고 또 들어주셨는데 오늘도 잊지 않고 이곳 흥해에서 청취해 주시니 제가 더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힘차게 기쁨으로 나아가요. 뒷자리 0688님께서도요. 할렐루야, 의정부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용인에 계신 저희 부모님 댁에 가는데 이번 달에는 오늘 가요. 다행히 비가 적게 오는 듯 합니다. 라고요.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 댁에 가는군요. 부모님도 너무 설레고 벌써부터 기다리실 것 같아요.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안전히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썸머 스페셜 맞이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으로 참 힘이 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71편 23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가까운 거리는 차를 이용하지 않고 최대한 걷거나 뛰어서 다니기? 취침 30분 전부터 핸드폰 사용을 멀리하기? 등등 저마다 다양각색의 좋은 습관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습관 한 가지를 추가해 보시죠. 느낌 오시죠? 맞아요. 바로 매일 아침을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와 함께하는 것. 샬롬 모닝 루틴으로 아침을 여는 것입니다. 야, 생각만 해도 막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로 힘이 나는걸요. 자, 그럼 감동 온 이 순간 바로 실천해 보시죠. 전방에 흰 참말씀 일발 장전! 샬롬 모닝 루틴 이야! 한번 따라서 외쳐보시죠. 먼저 말씀을 따라 읽는다. 둘째, 찬양을 따라 부른다. 셋째, 출첵을 남기고 퀴즈 등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렇게 외친다. 어떻게 외친다고요? 아, 오늘 진짜 좋은 아침이네. 샬롬, 그리고 샬롬 전도사가 된다. 아, 샬롬 전도사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된 건 아니고요. 제가 덜 됐거든요. 제가 80% 잠이 깬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외쳐볼게요. 샬롬 모닝 루틴 한 번 더 따라 외칠 때 이 감동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모닝 루틴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따라 읽는다. 둘째, 찬양을 따라 부른다. 셋째, 출첵을 남기고 퀴즈 등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렇게 외친다. 이야, 오늘 진짜 좋은 아침이네. 샬롬, 그리고 샬롬 전도사가 된다? 자, 또 이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시편의 말씀인데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71편 2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우리의 입술이 기뻐 외치면서 주께서 구속하신 우리의 영혼이 즐거이 춤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뒷자리 우리 7201님께서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예뻐요. 이게

그림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그림으로 형상화해서 딱 이걸 직접 그린 것 같아요. 아, 너무 어여쁘다. 이게 진짜 이게 보셔야 될 텐데 보시면 바로 감동이 밀려옵니다. 우리의 염려 다 주께 맡기면서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101님 감사해요. 지금 씻으려고 합니다. 아이고 귀찮아서 승모근이 좀 굳고 있어요. 남편 월급날인데 감사드리지 못하고 올려드릴 게 많아서 계산하는 제가 참 나쁩니다. 주님 주신 물질인데 감사드려야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이게 성도님 많은 분들께서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이런 내적 고민, 갈등 이런 게 또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7101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 2034님께서도요. 안녕하세요. 퇴근하면서 문자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야간에 좀 당직이나 이렇게 근무를 서셨던 것 같아요. 퇴근하면서 또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신 우리 2034님 정말 감사하고요. 귀합니다. 너무 고단하실 텐데 좀 이제 귀가하셔서 푹 쉬셨으면 좋겠어요. 쉬시기 전에 혹시라도 이 샬즈와 함께 하신다면 신청곡도 한번 남겨주세요. 신청곡 들으시면서 좀 쉬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뒷자리 우리 0594님 모처럼 만에 오셨어요. 샬롬 오늘 진짜 좋은 아침입니다. 어느덧 벌써 금요일이 됐네요. 한 주 동안 극동방송 썸스로 아침을 깨웠더니 시간이 잘 갔나 봅니다. 금요팅 하세요. 달리기 웨이홈의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귀한 신청곡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번 한 주 어떻게 갔지? 라고 돌아보면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이 시간 매일 아침 이 말씀과 찬양 함께하면서 보내다 보니 시간 간 줄 몰랐던 것 같고요. 날이 어느샌가 이렇게 다 훌쩍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기쁨으로 금요팅을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구부사님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셨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함께 쉬어서 감사해요. 신청곡 달리기 잠시 후에 함께 나눌게요. 이어서 우리 2642님의 신청곡 함께 나누시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송경민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뒷자리 7101님, 습관이 출첵인가요? 저는 소금물을 만들어 놓고 수시로 각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소금물로 각을, 요거 진짜 너무 좋다고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전 소금물이 손에 잘 안 가더라고요. 참 좋은 습관으로 또 이렇게 몸을 관리하고 계신 우리 7101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언제 한번 저도 소금물로 각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아셨을까요? 오늘의 출첵, 습관 맞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맞아, 습관 준비했는데 습관 안 드렸네 싶었는데 우리 7101님이 딱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의 출첵 제시어 두 글자, 습관 맞습니다. 무더운 여름,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하며 습관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오늘의 출첵 제시어 습관 보내주시면서 신청곡도 많이 많이 나눠주세요.

뒷자리 2667님 아멘 샬롬 전도사가 된다 말씀을 따라 읽는다 찬양을 따라 부른다 라고요 샬롬 모닝 루틴을 또 이렇게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뒷자리 7694님 샬롬 샬주아로 시작하는 아침 이것만큼 아침이 복되고 은혜로운 습관 없을 것 같아요 월요일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요일이라니 으아 진짜 좋은 아침이네 PD님도 좋아 되세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힘이 나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야 진짜 좋은 아침이네 좋아 좋아 되자 아 이 말씀이 참 큰 울림을 주고 감동이 돼요 여러분 오늘의 아침 좋은 아침 좋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운 습관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7694님 감사하고요 신청곡 함께 나누실게요 이 찬양이 참 좋은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이 심령의 감동으로 이 찬양의 가사로 우리가 기도 올리며 감동의 고백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0: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육수의 기본 만능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더불어 포항시 남구 때우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효자동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와 편백 스프레이 그리고 아로마 제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두 자리 6809님, 한 주간 여름 날씨에 라디오 진행하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6809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8374님, 썸스를 즐기는 아침, 저도 신청곡 있어요. 너는 꽃이야 듣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꽃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우리는 주님의 꽃인 줄 믿습니다. 신청곡 잠시 후에 함께 나눌게요. 두 자리 0197님, 샬롬,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나라사랑축제를 위해 연습을 떠나는 어린이 합창단 친구들을 배웅하고 오는 길입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힘든 기색 없이 가는 아이들을 보니 하나님의 쓰임받는 아이들이 참으로 기특합니다. 아이들을 이끄는 선생님들, 자모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요 귀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정말 좋은 아침이고요. 정말 이제 8월달에 또 나라사랑축제 이를 위해서 미리 연습을 하러 떠나는 우리 어린이 합창단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합창단 친구들, 이 아이들이 이 어린 시절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찬양을 올리는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정말 은혜가 돼요. 기도해주고 응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선생님들, 자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려요. 우리 0197님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본인은 이제 습관적으로 기도하기,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 최고의 습관 아닐까요? 저도 기도하는 습관 드리고 있는데, 우리 0197님 너무 멋지고 귀한 또 습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신청곡 이렇게 나눠주고 또 출첵제셔 습관 나눠주시면서 더불어 나 이런 좋은 습관 있다 하는 것들도 나눠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뒷자리 0535님, 안녕하세요 DJ님. 한 주 동안 쌓인 피로

모두가 극동 방송의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 덕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금요일입니다. 모든 청취자분들도 평안한 주말 맞이하시길 기도하며 응원 보냅니다. 듣고 싶은 찬양 있어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이렇게 시작하는 빠른 곡이 있었는데 제목이 무엇이었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찬양 맞죠?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그리고 승리하였네. 제이어스의 목소리로 듣고 올게요. 우리 공우 사모님도 오늘 하루 주님으로 금요팅이에요.

우리 2387님, 울릉도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아침 식사하셨나요? 사진이지만 아침 드시고 좋은 날 되세요. 하나님의 세계를 만끽하시는 날들 되세요. 라고 아, 너무 사랑 가득한 문자 보내주시면서 야, 이 조식 사진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2387님은 그 울릉도에서 또 이 스테이를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일상을 보내시고 계시는데요. 와, 이게 조식인가 봐요. 제공되는 조식 너무 좋다. 이 쌈밥 정식인 것 같고, 야, 이 보기만 해도 정성 가득 입맛을 확 돋구는 그런 비주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2387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 잘 지내고 계셨죠? 울릉도에서도 소식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2642님께서요 오늘의 출첵 제시어 습관으로 이행시 보내주셨어요. 습관이 삶이 되듯 관심은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도록 오늘도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습관이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심, 그 습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주님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륙사님 멋지고 은혜 넘치는 이행시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6809님, 습관, 아침에 포항 극동방송 청취하기. 최고의 습관인데요. 계속하십시오. 저도 계속하겠습니다. 최고의 습관, 아침에 포항극동방송 청취하기, 할렐루야. 우리 0197님, 습관적으로 기도하기라고도 보내주셨고요. 6700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교회에서 무릎 꿇는 작은 습관에서 비롯됨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이 시간, 매일 이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귀한 습관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0688님, 저는 매일 운동해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9807님,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딸 지현이 중학교 처음 들어가서 합창 발표회 대표 사회를 맡았습니다. 우와, 와, 떨리겠다, 설레겠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해 주시길. 극동방송 함께합니다. 피디님처럼 멋진 목소리로 우리 지현이 잘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지현 양, 지현 군 잘할 거예요. 제가 감동입니다. 이 떨림이 설렘이 되고요. 이 설렘이 환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현이 오늘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다녀오기를 이 삼촌이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오늘 화이팅이에요. 9807님의 신청곡 이어서 함께 들을게요. 히스플랜의 SOS.

뒷자리 2697님, 습관? 습관이라면 습관의 끝판 종결자가 있죠. 바로 목숨 건 기도의 습관.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우리 2697님 정말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라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습관의 끝판 종결자가 있죠. 바로 목숨을 건 기도의 습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다니엘처럼 우리의 목숨, 우리의 전 삶을 걸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697님 감사해요. 너무 멋진 습관인걸요. 2312님의 습관. 습관? 저의 습관은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극동방송으로 시작하면서 말씀과 묵상과 찬양하는 습관을 평생 하고 있는 겁니다. 우와! 감동입니다. 야, 새벽 5시에 매일같이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극동방송으로 시작하신다는 우리 2312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힘이 나서 이렇게 기쁨으로 방송하고 있는 것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감사해요. 0688님, 저희 습관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4906님, 습! 아, 습관으로 이행시를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습! 습습합니다. 관! 관심을 안 가져줘서 습습합니다. 유유. 우리 샬조아에도 관심 가지고 주위에도 관심을 가지는 좋은 습관을 가집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관심 주세요! 관심 주시면 저희가 더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우리 4906님, 아, 아주 유쾌한 또 이행시 습관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또 응원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4906님 감사해요. 자, 무리를 걷는 자 신청곡인데요. 함께 듣고 오실게요. 2034님의 신청곡입니다.

뒷자리 2667. 언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일밭에 이 호박꽃에서 꿀을 찾느라고 지금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벌처럼 주님 일을 열심히 해야지 칭찬이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그럼요. 우리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의 일을 해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이 기쁨과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핵심은 기쁨과 감사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뒷자리 9507님, 피디님 신나는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반짝번쩍 보석 피디님, 이렇게 또 힘이 나는 문자 보내주셨는데 저도 정말 힘이 나고 신나는 이 아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찬양도 있지만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 올려주신 신청곡으로 이 시간 함께 만들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더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요. 혹시 오늘 미처 나누지 못한, 들려드리지 못한 신청곡이 있다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적고 있거든요. 내일 아침 또는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또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네 분을 추첨했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죠. 뒷자리 2657님, 9807님, 0197님, 2034님까지 네 분 축하드리고요.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부탁드려요. 오늘 이 시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찬양들, 샬롬 모닝 루틴, 말씀까지 이렇게 다채롭게 나눠봤습니다. 역시 샬조와 우리 방송하실 분들은 센스도 충만, 은혜도 충만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엔 더욱 특별한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한동대학교 상담센터 센터장이시자 한국중독상담학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한동대 신성만 교수님을 모시고 은혜의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이 곧 방학을 맞이하는 요즘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자녀 양육,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독과 관련해 이 말 못할 고민,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돼요. 신성만 교수님 모시고요. 중독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중독을 바라보고 예방하고 그리고 대처할 수 있을지 심도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서머 스페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3절부터 1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지체하지 않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사명의 길을 지체하지 않고 걸어가려면 첫째, 내 죄의 결과를 직면해야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후 예루살렘 본궁에 돌아온 다윗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3절에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라고 해요. 압살롬은 다윗이 피난 갈 때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과 백주에 동침했었지요. 당시 관례대로라면 반역자에게 더럽혀진 후궁들을 죽이는 것은 왕의 권한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들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별실에 두어 보호하는 동시에 그곳이 자기 눈에 보이도록 했어요. 다윗은 이 여인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과거에 지은 간음과 살인의 죄, 나단을 통해 들은 징계의 말씀을 처절히 대면해야 했지요. 자기 죄가 낳은 참담한 비극의 흔적을 숨기거나 덮지 않고 온 백성이 보고 알수 있도록 궁 한편에 둠으로써 날마다 자신의 수치를 직면했어요. 회개하기 전에 다윗이라면 아마 이런 수치스런 현실을 지워버리려고 했겠죠. 하지만 이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회개는 죄의 결과를 외면하지 않아요. 잠깐의 부끄러움이 두려워 죄의 흔적을 감추려 하고 수치를 덮기에만 급급하다면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즐기게 됩니다. 결국 파멸의 길로 질주하지요. 반면에 내 죄를 인정하면 잠깐은 부끄럽겠지만 그것이 수치로 끝나지 않고 죄를 이기는 거룩한 능력이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결과를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적용을 통해 그동안 끊어질 것 같지 않던 고질적인 여자 문제와 중독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내 안의 악하고 음란한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구별된 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죄와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는 가족이나 지체가 있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숨기려 하지는 않나요? 사명의 길을 지체하지 않고 걸어가려면 둘째,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4절에 다윗이 아마사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고 해요. 다윗은 세바의 반란 진압을 위한 작전에 돌입합니다. 민심을 수습하고 요압을 견제하고자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를 전격 기용하여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도록 해요. 그런데 5절에 보니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간 아마사가 지체하여 왕이 정한 기일을 넘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과거 압살롬 편에 섰던 전력 때문이었겠지요. 백성은 아마사를 쉽게 인정하거나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6절에 보니 곧장 아비새를 투입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개인적인 감정과 원한에서 비롯된 문제였지만 세바의 반란은 그 성격이 달랐어요. 베냐민 지파 출신 세바의 반란은 지파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의 폭발이었습니다. 지체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온 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분열의 수렁에 빠질 위기였지요. 세바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요새를 구축하기 전에 서둘러 그 틈을 막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와 순종의 감동을 주실 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요 하면서 미루는 것은 사탄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과 같아요. 사탄은 내가 주저하는 동안 내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더 단단히 쌓아요. 그렇게 문제가 커지기 전에 죄의 유혹이 내 마음을 장악하기 전에 즉시 결단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위기 앞에서 지체하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용사들을 즉시 파송했어요. 이렇듯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을 미루다가 문제를 더 키운 적은 없습니까? 오늘 내가 즉시 결단하고 실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돈과 욕심을 따르다가 생과부가 된 것이 자기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이제는 자녀의 신결혼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믿지 않는 가정의 장녀로 태어난 저는 큰딸은 살림 미천이다라는 말을 들으며 성장했어요. 냉정한 계모 손에서 자란 어머니는 자기 연민과 자기애가 강하셨는데 저를 향한 사랑과 기대감이 매우 컸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갔지만 늘 무기력했지요. 서로를 탓하며 싸우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결혼하기보다 돈과 아이만 있으면 행복하리라 생각했지요.
그러다 나이가 한참이나 많은 성공한 사업가를 만나 아이를 낳고 오직 자녀 양육에 열과 성을 다하며 엄마로만 살기로 결심했어요. 비록 혼인 관계는 아니지만 아이 아빠가 저희 모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리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일 뿐이었어요. 아이 아빠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 일어났고

0: 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범생이던 아이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우울증을 앓았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 여러 번 실려갔습니다. 게다가 친정아버지 명의로 산 집은 아버지의 연대 보증이 문제되어 경매로 넘어가 저는 3년 넘게 법정 다툼과 여러 건의 고소 사건을 겪어야 했지요.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배우자가 없으니 홀로 그 시간을 견디며 일을 처리해야 했어요. 10절에서 관계와 질서를 무시하고 살인을 저지른 요압처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온 결론으로 저는 생과부가 되었습니다. 30대부터 과부로 지낸 저 자신에 대한 연민을 내려놓고 돈과 욕심을 좇아 살아온 죄를 회개하며 자녀가 신결혼을 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교회 고등부 학생들과 자녀가 신결혼을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밝고 활기찬 마음을 유지하고자 운동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입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은 아비새와 요압의 군사들이 세바를 쫓아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 정한 기한을 놓치고 뒤늦게 군사를 모아온 아마사가 당도합니다. 요압은 자신을 제치고 군사령관이 된 아마사에게 다가가서 내 형은 평안하냐 인사하면서 칼로 그의 배를 찌릅니다. 아마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지요. 요압은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위해서 아브넬과 압살롬에 이어 세 번째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는 항상 자기 자리와 이익을 지키고자 사람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언제나 친근함과 속임수였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친근하고 익숙하게 안심시키는 말로 다가와요. 그러다 보니 그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당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요압은 다윗 곁에 있으면서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은밀한 죄의 비밀을 약점으로 잡고 다윗을 쥐고 흔든 인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중요한 순간마다 자기 유익과 권력만을 구했어요. 아무리 좋은 공동체에 있어도 나의 위선과 거짓, 죄를 보지 못하면 요압처럼 내 이익과 성공을 위해 곁에 있는 가족, 지체들에게까지 칼을 겨누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앞에서 내 죄의 결과를 직면하고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함으로 사명의 길을 지체 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다윗의 후궁처럼 숨기고 싶은 죄의 흔적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수치가 두려워서 덮고 지워버리고 싶은 유혹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죄의 결과를 직면하는 것임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마주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말씀으로 잘 직면하길 원합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고질적인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 순종을 미루지 않고 즉시로 결단하고 행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유익과 기득권 때문에 위선과 이기심으로 행동하지 않고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숨은 악 때문에 애통하고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제5회 영천시민과 함께하는 여름음악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5시에 평천교회에서 열립니다. 부루의 명곡, 미스터트롯 등 다양한 방송에서 세션팀으로 무대를 채운 멀티악기 연주자 조윤정 씨와 가수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풍성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번 여름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335-7170 평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회 공

0: 동체 IM 선교회 영덕 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 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는 1998년 설립 이래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지역민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의 다양한 갈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려움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 277국에 541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베드로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함께 장로된 자,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군가 말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힘을 주어서 하고 싶은 중요한 말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아버지로서 말하는데 그러면 귀담아 듣죠.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이 교사들에게 연설 하면서 말미에 저도 평생을 교직에 담았던 사람으로서라고 말한다면 아 대단히 중요한 말씀 하시려나 보다 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 이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대라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는 말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 말이 한글로 보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강조점이 명확합니다. 원어 힘드니까 아쉬운 대로 영어로 본다면요 2절에 shepherd라고 하는 동사가 딱 앞에 나옵니다. 한글에서는 양무리를 치대라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원어로 보면 맨 앞에 강력한 동사가 나와서 치십시오 양무리를 기차가 쭉 이어지면 맨 앞에 전체를 이끌어가는 기관차와 같이 힘있게 5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명령 치라라는 말입니다. 이 치라라는 말은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들을 보면 shepherd, 치라, feed, 먹이라, take care of, care for, 돌보라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번역이 가장 우리에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보시면 다른 성경에는 care for the flock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watch over 이 말은 역시 보살피라라는 말입니다. 돌봄이라는 말을 우리에게서 참 많이 하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적으로 돌봄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자주 나와 있고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성경 번역에도 신학에도 잘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로 돌봄의 명령입니다. 육적, 정신적, 영적, 정서적, 전인적 돌봄을 하라는 말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개인적인 인생에 대단히 깊이 각인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베드로는 젊을 때 예수님 따라 나섰습니다. 열심히 따라가다가 맨 마지막에 좌절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라. 어린 소녀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후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렸죠. 그때 예수님 베드로 다시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아십니다. 대답할 때에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연거푸 후 똑같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그 당부를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세 번이나 똑같이 진지하게 물어보시고 하시는 당부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 양을 치라 이 말은요 돌보라 이 말은요 베드로의 인생을 달려오게 한 오직 한 가지 가치였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이 한 가지 사명을 위해서 전심전력했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후배 목자들에게 양을 치라 하나님의 양을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 제도와 많이 다르지만 1차적으로 목회자를 말합니다. 성경의 장로는 대부분 목회자에 가깝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랜 전통에서 장로는 모두 성직자, 사제, 목회자에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야고보서 마지막 볼 때도 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은 목회자에게 기도받으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0: 평신도 장로도 포함하는 것이 개신교의 정신입니다. 평신도도 교회 장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레디컬한 급진적인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입니다. 사실 성경은 더 레디컬하게 모든 사람이 이런 역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사장 역할, 목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방 목자들도 목자라고 하잖아요. 목자. 대단히 영광스러운 칭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죠. 맨 마지막에 21장 와서 부활 후에야 내 양을 치라라고 베드로를 목자로 세워주십니다.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은 이 권위에 의지해서 교황 제도를 만들었죠. 베드로 사도가 초대 교황이다. 이 자체는 역사적으로 틀립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떼의 목자로 세우신 이 임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는 우리가 다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목자 장이시고요, 베드로와 주의 종들이 목자고 장로도 사랑방 목자들까지 전부 다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 장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양들을 돌보는 작은 목자들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는 목사들까지 양입니다. 그 모든 양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권면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0: 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사자, 마귀, 출몰지역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이 근처 이렇게 산길을 산책하다가 날씨도 좋고 기분 좋아서 좀 많이 걷고 싶었는데 가는 길에 중간에 플랜카드가 있는 거예요. 멧돼지 출몰지역. 그거 보고요, 아내가 얼어붙어서 우리 그냥 가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어디에 출몰해요? 마귀는 두루 다니며, 이 말은요 특별한 곳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나 툭툭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어느 집이든 어느 골목이든 어느 학교든 직장이든 완벽하게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경건해야 될 시간, 그 장소에도요 우리는 딴 생각하고 마음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출몰 지역은 따로 없는데요, 마귀가 삼킬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는다. 마귀가 만만하게 보고 공격하는 사람, 마귀가 갖고 놀기 좋은 사람은 있습니다. 첫째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자는요 이거 정글에서 무리 전체를 정면으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면요 사자들도요 얼루막대에게 밟혀 죽기도 합니다. 아무렇게나 덤비지 않고 신중하게 관찰하죠. 사자가 노리는 것은 언제나 무리에서 뒤쳐져 있거나 좀 떨어져 나온 양, 한눈 파는 양들이죠. 그래서 많은 양떼들이, 얼룩말들이 이렇게 어린 양은 안에 넣고 보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가 방패가 되어주지만 혼자 떨어진 순간부터 악의 세력의 표적이 된다. 이런 마귀의 전략은 언제나 정면 승부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와 정면 승부하면요 이 마귀는요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뒤에서 옵니다. 고립되어 있는 사람 노리는 거예요. 먹잇감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나는 놈 위에 뭐 있는지 아세요? 그 유명한 붙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새가 날개짓하며 구만리를 가도요 모기가 그 위에 딱 붙어 있으면 먼저 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제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요 어떻게 하는 건가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할 수 있고 가장 쉬운 방법, 확실한 방법은요 공동체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방 참여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그게 양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숨기지 마십시오. 사랑방에서 나누고, 힘들면 목자에게, 그것도 힘들면 목사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 부탁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장로들아 주장하지 말라, 군림하지 말라, 젊은이들아 제발 좀 겸손해라 당부하는 거는요 공동체 생활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모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0: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벗어날 때, 고립될 때에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갖고 놀기 좋은 사람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고립되어 있는, 두 번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카타퀴리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퀴리오스, 주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교회 리더들이 특히 목회자나 장로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교만이죠. 다른 성도들, 새신자들,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가? 우리 말씀, 다음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0: 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문장이 끊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All of you, clothe yourselves with humility. 겸손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입어라. 겸손하지 않으면요, 옷 입지 않고 그냥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것 마찬가지랍니다. 자신의 그 누추함, 비루함, 감추고 싶은 자 그대로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죠. 여러분, 세상에 교만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한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적절한 옷을 입지 않으면 자신의 부끄러움,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요 얼룩지고요 상처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자탕 먹으러 가서 뼈 뜯을 때 앞에 앞치마 입잖아요, 그죠? 안 입으면 얼룩지죠. 일할 때 장갑 안 끼면 나무 다르다가 가시에 손이 박히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마음에 상처받았다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 상처의 상당수는요 장갑 안 껴서 그런 거예요. 적절한 옷을 안 입고 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겸손의 옷을 입는다면 상처받을 일이 확연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전기 만질 때 절연 장갑 껴야 되잖아요. 안 끼고 하다가 넘어가요. 무슨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기억하십니까? 그 방호복. 이 더운 날씨에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겸손하게 사는 것은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벗으면요, 훨씬 더 심각한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묵묵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겸손의 옷,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1: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0: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입는 것입니다. 마귀가 만만하게 보는 사람, 첫째 고립되어 있는, 두 번째 교만한, 세 번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뭐를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willingly, 기꺼이 하라. 여러분, 사역의 동기, 경제적인 동기뿐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 박수 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돋보이고 싶은 마음, 목회자로서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그거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경쟁해서 이기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곧 지치죠.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내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뭘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섭섭한 마음이 찾아와요. 교회 사역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축하해줄 때도 있지만 오해할 때도 있고요, 오히려 무시할 때도 있고요, 억울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그런 말 해요. 귀신 중에서 가장 독하고 한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도 않는 귀신이 섭섭 귀신이래요. 섭섭한 마음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요, 다 하기 싫고 다 꼴보기 싫어. 여러분, 섭섭 귀신이 찾아오면 너 왜 왔나 그러지 마시고요, 나의 동기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거 하냐? 내가 왜 하나님 섬기냐? 내가 왜 교회 일하냐? 그렇죠? 순수한 동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수해질 수 있을까요? 삶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가라 할 수 있을 만큼 집약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고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좋은데요,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걸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자랑 모두 내려놓고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0: 이게 부담이 돼요. 차한 것처럼 걸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내 영광, 내 사랑 그거 못 넘어서는데, 못 놓고 있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내 사업, 내 주식 너무 소중한데 모두 내려놓고,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요 내 안에 옳지 못한 더러운 동기가 발견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자랑, 비교의식, 남보다 앞서고 싶은 마음, 이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요 그것도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교의식, 다른 가정보다 잘나가고 싶은 마음, 혹은 내 열등감을 메우고 싶은, 자녀의 성공으로 내 열등감을 메우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동기가 순수해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에게도요 참 열심히 했는데 늘 신경 쓰이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직장에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보다 어린데 더 똑똑해요. 예수님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막 헤매는데 저기서 여유 있게 다 하고 웃고 있어요. 쟤 뭐야? 되게 기분 나빠.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순교할 거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순교할 거다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든지, 아니면 그저 힘들겠는데요 하든지, 어쨌거나 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내 인생 앞으로 전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엉뚱하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요, 순교할 거다, 자신의 미래의 사역을 말하는데도요 쟤는요? 쟤도 순교하나요? 내가 순교하는 거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쟤는 예수님이 총회에서 순교도 안 하고 그러면 기분 나쁘지. 여러분 이게 인간의 비교의식이고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어요. 순교는 해도 기분 나쁜 것은 못 참아. 하나님께 막 모든 시간 다 드리고 심지어 전재산 바쳐도요 기분 나쁜 것은 못 참아. 어떡하죠? 어떻게 그 비교의식, 자기중심적 생각 버릴 수 있나요? 여러분 비교의식, 질투, 물욕, 정욕, 성적인 욕망, 불같은 욕망 찾아오면요 싸우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0: 아멘. 여기서 육체는요 피지컬 바디가 아니고 심플 네이처, 우리의 죄된 본성, 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잘못된 동기가 있는데요 그것을 예수님이 딱 잘라서 깨끗하게 단번에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욕심이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선한 양심이 뭔가? 하나님께 조율된 마음, a heart attuned to God. 내 양을 치라고 베드로에게 당부하셨을 때에 예수님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베드로 씨, 목자에 지원하셨네요? 양 치는데 경험 있습니까? 체력은 튼튼하신가요? 아니죠. 단 하나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맡기마. 여러분 사람이 사역을 하다 보면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든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왜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역자가 다 이런 경험을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베드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0: 아멘. 예.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하는데, 나를 바쳤는데, 나는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고난이 다가오고 오해받고 억울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편하자고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박수 받자고 사역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만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면서 우리의 능력을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동기.

0: 우리는 사랑으로만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바로 가르친다고 책망한다고 그러지 말라고 잔소리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이 바뀌어야 사랑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사랑은 올바른 사랑으로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돈이 아니라, 이익이 아니라, 내 명예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사역하는 동기가 돈이 아니고 사랑이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는 이유가 내가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이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헌신하는 이유가 나의 성취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길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방 목자들, 교회교 선생님들 사역 쉽지 않으시죠? 힘들 때마다 주님 음성,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사랑만이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동기. 우리가 내려놓기, 비우기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요,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고 열등감을 내려놓고 정욕을 내려놓고 불안을 극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빈컵이 있다 그러십시다. 공기가 가득 찼어요.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빈컵에 있는 공기를 빼려면 대단히 힘듭니다.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 부은 만큼 공기는 나가는 거예요. 물이 가득하면요, 공기는 다 나가고 없는 거예요. 가득하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충만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다 비워놓고 예수님 오세요, 그게 아니라 내 걱정과 염려, 욕심이 있는 대로 그 상태에서 예수로 충만하면 그 걱정이 밀려날 줄 믿습니다. 열등감이 잊혀질 줄 믿습니다. 욕심이 점점 작아지고 예수로 더욱더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교가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녀를 키울 때도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 허물 많은 베드로, 촐랑거리던 베드로가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예수 사랑으로, 자원함으로 사역하니까 권위가 생겼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그 권위의 상징이죠. 근데 여러분, 그 권위가 점점 올라가고 강해졌습니다. 후에 로마의 교회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 그래가지고요, 베드로를 일대 주교로 모셨습니다. 그때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후예들이 최고 잘난 주교, 교황이 되었습니다. 중세 때 훌륭한 교황들 많았습니다. 우리가 중세 기독교 전체를, 모든 교황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세 말에 와서 교회의 타락이 극에 달했죠.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이 베드로의 이름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나그네 된 교회에 편지했는데 후에 교회는요, 세상의 중심에서 군림했습니다. 베드로는 겸손으로 옷 입으라 그랬는데 후에 그의 후예라는 사람들은 그 황금색 옷을 입고 교만해졌습니다. 베드로는 군림하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는 베드로의 이름으로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베드로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는 성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으로.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의 이름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 그 자체는요, 실패한 이름이고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교회의 이름도 이미 실패한 이름입니다. 역사 속에 교회가 지은 죄의 잘못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온 나그네 예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그네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겸손해지는 거죠. 4장 17절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1: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0: 예, 처음 이 말을 들으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다녀도 심판받나요? 우리 다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중세 말의 그 타락했던 교회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교적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고,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교황이라고

0: 심판 면제되는 것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흥금 많이 했어요. 그의 전 재산을 갖다 바쳤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심판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심판받았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때 중심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두려우심, 심판의 엄정함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몸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이런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타락이 있을 수 있고 마귀의 유혹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만의 죄요, 교만의 죄. 베드로전서의 맥락을 다시 요약하면 프리크리스텐덤에서 교회는 나그네였습니다. 크리스텐덤, 기독교 세상, 왕국, 이래면서 교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교회가 그 본질을 떠나서 교만해졌습니다. 다시 현대사회에서 주변으로 밀려나서 다시 나그네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일이지만요, 다시 생각하면요, 아, 이제야 교회가 그 교만에서 벗어나서 다시 나그네 된 예수님, 나그네 교회로서 정말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외칠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다시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지식 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로 옷 입고 그 겸손으로 옷 입고 예수님 사랑으로 이 땅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에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것, 그 정욕, 비교의식, 열등감, 그 교만 모두 다 뒤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5장 10절 말씀 결론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0: 아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상처가 많지만 하나님이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 굳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도 우리의 틀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개 다시 꼽아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온전하게 하시며,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며, 세 번째 강하게 하시며, 네 번째 틀을 견고하게 하실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의 의지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래서 온전한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44-3311번 포항제일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너무 좋아요. 순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해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그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그냥 가지 말고 한 잔도 마시면 5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하지 마시고 모두 다 성구다식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000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10,000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인숙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아침인데요. 바쁘게 달려온 한 주를 돌아보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지친 마음에는 쉼을 주시고요. 또 염려하는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장맛비로 인해서 수도권과 또 충청 지역에는 또 피해가 있죠. 수도권과 강원으로 이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요. 오늘까지도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합니다. 큰 비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장마가 끝나면은 곧바로 폭염이 찾아올 텐데요. 덥고 습한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무더운 여름 서머 스페셜과 함께 하시면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했더란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이 아침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요. 또 우리가 주님께 더 간구하며 소망